0: 릴릴 람둔 쟈무 람니 쳬라 카프슈고 돈칸
1: 릴릴 람둔 쟈무 쳬니 쳬라 산드브쉼칸
0: 릴릴 람둔 냐무 응아끼 쳬라 샘큼 쟈리칸

레디나 도문 같은 냠치다 데랑 가도 남시 특시 큰 거로 저번 오고 데랑 가 사자 소소가 남신이 쓴데 이제는 저기 주일 데랑 연결이 이제나 쓰는 거 사자만 체히 당 초흐르 거 사자만 체히 초소 거 사자만 체히 당 초시앙 당 아르마도 거 사자만 체히 되면 템친 당구나 데랑 가 거 사자 가히인데 차르카 용지레 되면 유수 거 사자만 체히 고록 거 로슈라 차르 총총 바바니 연아 차르 정정 바지레 디낭 달르가 당 배마종 스티그드가 사자가 힌데 차친 밥지리 상친은 그저 사클 젠트가 나가 남 타와니 심망지리

0: 레이럭 넘바 아 데링게 단식군든 코인지나 살랑나요 고모 되게 크르긴지나 타크든 주 대통 강나 연구 그 삼당 다다스마 연구는 람나오 그더니 양 카프트인데 당주라 그냥 양 직답딘 람나 양나 직답드시면에 도무이나 당게데나 삼다는 같이 디코르게 저 다탄 거스톰데 두고노 거르카 답진 대신엔다 도부마즈게 나스톰데 다롱조 데게 요나 렌덴드르 카톰데 단인데 든심 남적 고나렌데 게 차르친 치무진네데 진텐 지나가 초 타켄 신네 디탄 인제가 카프라다 당디나 진텐 그줄엔 스나 나양데 게 답진데 당가드가 너디나 슈네 치 답진 대신엔데 가스톰데 데고노 게 다 차르친 나 조건데 디츠라다 나미네나 대양 사우즈니
1: 카드 허터미 점점 된지가 조제 연비 제용 오지 특촌문 잔데 가바 선바 배위 다주레 시진핑제 첨중 공부를 접종 당 라글레 타르신시에 바당 촌의 용니 근이 첨득 차들 로예 샤비 고지가 럭터시에바 점점 된지가 샤와 난된지 베티 쳇르 도비 첨중 샤시 점점 젠진지 비츠르 도비 폐지란 간송셰첼레 所以我们要讲这个年轻人
2: Adinjik

0: 치지 샘칠 세진 바들 나치 도크르 세진걸 에치크 세템
1: 냠크 남바 텅디 에치크 샘템 시비 참비낭 알로존다 짐바 메비 할름스탕가 소스타 컹시바디 지브샬
2: Solar Chiglam to Sham Parvatar Jigbi main course tang the Namjin Likir Huanak Jumbi Manchuk Namjin Tong Tabe Kunsun Salam Stanger Korchul Song Magrila Longo Nikhe Rangla

야 능이비 두고 총총초 지난바 데모이나 다스타기 저거 산지 능진 반등이나 초롱은 영종년 증권 워크 롱팅거 운동이 감성거나 총시 두고 초치 더 고지시비 디지털 카르마 앞지 이런 거 나 총시

야니니비 두고총총소 실은년문디 당행등주위 나총시비 가츠그 찬총동우 조기 딩질근하식등나르 할릉의 제스라 가시오노그 두고총총치 그나 조주리 십등행그요라 아리 년나스금 쳐과 쇼니 고즈급쟁이 교랑기 랭시소나 나총시비 가슬렘층그 조기 딩질근하식이 교흑갱의 남마라지비 실은년모드 운도기 감성그 두고총총 망아즈가 럭치크나 쳐과 Ri, terang jina yang chi na chong si pi ga tsik ge jo ki ting jir ge kalam de jilan de ga tanga to ko chong chong mang az ga sa cha yo ni ji wa chong chong ren chi na nam ji ge long mu ge si le du se gu no de si nya na chmo re nga si nyam chi ga si lan de nyam si chi nyong ju yel

야 형님이 쪼꼬총총초 공인 지나 치 나총 지마 니 프모 조마글롱 모가 다 세르고 응고시고노가 잡종으로 문다 땅스테니 다땅이 땅디 나총 시비가 체크 조기 딩질 그럴금가나 토머 고지요노가 실라 렌치 남지글롱노군 루세고노 내년 땅즈가 리타나 치슈닌 지나 나총 지마 단즈 응무글롱노가 가야르칼립숑 세고노 실라 녜문 디니나 땅아 아 다테랑 아 멕시코 코디오노가 롱라 참바디 냠스뇽 주엘

0: ཕ བའི རྒྱན ཆ ཡིན
1: ཏེ

0: 레샤누 총친거 어 초토모거 타랑즈니 용나 초크치코송나 시거 가트 마닝저 데나 나송거다 등이 초 노르체라용 아뜨게샤니 마츠카 타롱 총친거 초 예브싱거 노르 흐슴 체레 용주라 크게잉 시과거다 크리 슈레 유아자주스 동모거 가차 마샤츠 데니 양 총거 박슬거 샤브자 총친나 어 초 공고 니마라 다와글라 칸 요너르 에즈노 총친거 니디스탕탄 요너르스 고양 가차 망합샤츠 드니 크르거 총친나 안은 차바고 나 알군고 니디스탕니 만주집샤고야 다 나는 게 끙탕아스나 총너 총너 돈죽너레 데즈노 총친거 어다떠이나 주는게 닌토 닌즈 디게 송나나 초 와르칠 시그라메라 데르끙응니 요원주 탐노 아요 송나잉 노르흐치기 김승가 잠바신등이 노르가니 아릉글간즈누 언데이나 다조 김승디 흐띠 말그바즈금 종아 코트긴 아지 샤브제 총친거 종가 박슬라 카다 망아이등스 드니 종가 박슬라 형시라 데르깡아니 아릉거 이와토니 총친거 샤누르타라 잠누 올로르치가 칠흐흐즈기 김승디 녀 창마 치커리 가자훈 흐치고 마르토 흐치그라 말리스 디 차라 잡자훈 대양 아 크르게 중가 퍼슨데 도곤데 얌츠프팅아 노르랭 응응노데다 만직 노뜨히 아리마송이 알공뜨히 치크리 요고노고 노르흐시고라짜 자이 녜뜨니 쉐랑코리 중가 퍼슬라 쩨땅스 니마 드니블리종 중가 퍼슬링 알깐 차니 위데땅이 흐스완데 뷰라 능르공아인지나 흐스흐슴리 차이데땅이 땅 신칠다 흐그즈 머샤 아직 킬은 담자 피당스
1: 어조마 레만주야 솔치케스가 디제레
2: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므 세속고 년다 있느리
3: 얼고므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1: 야, 다도치 주소너레. 드마, 아리마 윤주리.
2: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 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 있느리.
3: 점질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키샤 심서송.
4: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5: 노르가 로브시글 인유리 가르콩.
4: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5: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4: 나총 로렌단 세아르 비 가르콩 조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총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0: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다다치적거 산진능 전반된이나 나충시비가 측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콩인 리에다나 리비 가콩거 아 다나충시비 리텅 젠히리 리텅 코치 시샹가리 크가니바 아 덴이나 코니셰팅즈가 디랑이나 크흐선반데 고르기시요 하나 크흐선바가 능뚱컹르지등나 고우야르기와팅 영나 나위드 크고르정나 나츠흐추 타와므시고노츠운다르 리 드나치 인디싱엔주에고 아 다흐츠운지나 크르겐고 다나츠흐드 저르고치카왕고 야르지리 아 나웅그나가지나 크르게 크고정 영나 정흐라타정나 츠흐추 탐니나마 탐니나 다 좋은 능동 뜻이고 나르다나 조금 총총 참마가 싶다는 거 리 셰튼 된 이나 크게 찬르기 등 탐바지 먼시고 크게 나측 지위 갑승고 여르지나 크게 층더 크게 호가 능가 영남 크게 포가 능가 압저주 포비 인제나 자르라 지그저 성이 다더니 단지나 크게 찌주 더그니 카요스 디노 쟁게 대한 친인지나 크게 성후란데 나능 압정나 버창고 주영 시가자니
1: Tīnān nā chak chū chū gā tāp yīkhī, tāp zāngū kāng rā zī tāng nā līpū mā rā gā rī.

다 가근지나 우긴 정비주라 점목 다 흐 인심 그 고니 나측 저고노 나쿵 그 실로니 가르마 안간다 무즈가 나니 디나 그게 나측 체교고 와르다 진충시나 그게 나측 주 토아지 덴지나 그게 탑 용뜨긴스 디쟁거 두고 총총 상마 다지 수근지나 강라스이고 난잔자 영나 직담 마디난데 디기다 땡 나측 저떠나 나측 치기슈 고니나 정말 희송아 리 드나치 슈니인지나 다 시스템 제일로그라 영나 시스템 저조가 누구 저거 총총 먹다가 대랑 시스템 저게 유과즈 제도 고득시요 아치인데 제일로그스게일

ᱪᱮᱢᱱᱟᱜᱟᱱ ᱥᱚᱱᱡᱤᱱᱟᱭᱟᱝ ᱟᱨᱟᱝᱜᱟ ᱪᱷᱚᱣᱟᱜ ᱪᱷᱩᱱᱫᱟᱱᱤ ᱟᱨᱟᱝᱠᱩᱴ ᱟᱨᱟᱝᱛᱩᱱᱤ ᱛᱟᱵᱡᱩ ᱥᱟᱭᱜ ᱥᱟᱢᱫᱟᱱᱤ ᱛᱟ ᱟᱨᱟᱝᱨᱟᱝᱜᱟ ᱪᱷᱟᱥᱨᱜᱚᱱᱫᱨ ᱛᱟᱨᱟᱝᱛᱩᱱ ᱭᱟᱱᱟ ᱟᱨᱟᱝᱠᱩᱨᱤ ᱫᱮᱜᱤ ᱥᱚᱱᱟ ᱥᱟᱭᱭᱟᱱ ᱥᱚᱱᱡᱤᱱᱟᱨᱟᱭᱟᱝ ᱫᱮᱵᱡᱤᱱ ᱛᱟ ᱛᱟ ᱟᱨᱟᱝᱠᱩᱴ ᱟᱨᱟᱝᱛᱩᱱ ᱜᱚ ᱥᱟᱢᱞᱩᱱ ᱫᱟ ᱨᱟᱢᱡᱤᱱ ᱛᱟ ᱪᱤ ᱛᱟᱢᱱᱤ ᱱᱚᱢᱚᱨᱤ Tintoni tenang ge chamba jiwa mungi na chuan de namjir ye bun zen ba. Chamda ge rang ge chuan de namjir ye gu shing zen xiang, de shi pa de jitu xia jin de shi pa ge chalung la hen ta pan du xie ge zi. Tomo de shi pa ne temung ma yin ba shi nun de nyam gu ge. Di ge shi ge cha pa zha rang de ge dam sin de sab ge li tab gu ge. Di jian ge shu di ke ge pa ma ge wo ten de chang nu ge re wa dong yi tang ten ba li shung wi nga wa ra nung hi jian yong tak tong tab ge zi. Shi pa rang ni dang ling ge, shi pa rang ni dang ling shi jin ba chur ten jik tab gu ge zi. Ta chamdak zgan chon jina rang rang ge shayi de yi chi ye ju, rang rang ge shayi de zi gu ten jina ta maung pa rang rang ge 차스군은 초아가 춘다니 찰롱숑에 다등이 나 다크르게 지 게시 요과첸 너무즈 그 땅 어떻게 따죠 너중이 텐데 그게 샤이 그 담시대 참다간 손진아라 시그 접그래 과 예초 내인지나 삼루 땅주 저 참다라란 손제다 샤이 그 지킨 말지 요이 고인지나다 랑거 따와이 영나 샤이티 르지정아라 메라 다 요틀 랑거 특출이 내인조 그디장 그 랑랑 손진아 그게 샤이터 그 삼루이 난다 쇼컨이 나라 네티파 임바타 마르토 샤이티 요찰라 그거 다 그중 난도 이니 양나 그게 샤이터가 나레와라 속관도 당린창아라 마이 너무 이미니 그 디쟁 그 그게 샤이게 돈노 그 레와등 양나 샤이게 삼로 데라 즈게즈 나랑 손진나 당리 탑 그디 내준다 하정 그가 첨부르 더니 첨덕급 시퍼 셈 시퍼 셈컴라 양덕퍼 가동토퍼 네틀이다 등이 다 랑니 등 시파가 삼천데 셈컴랑진 그 셔 문초고 그 Semkumla yang tagpar tipa yinna Shibi nang sambi njiktan Detang janshikta chakparnde Rugi tabgazi Semkum shir ngun si Rgu insam shig nyelda Tangi di nga liqtang sabi goni Rangil ngi sambar Tabdi shtimbar masin Laksam anamdaki ma jantang Jendi shil khibar jirde Tar lalme batang cha changwi Mar gir shigta Charlong zhung tabgazi ᱛᱟ ᱪᱮᱢᱫᱚᱜ ᱡᱚᱱ ᱥᱚᱱᱡᱤᱱᱟᱨᱟ ᱟᱨᱟᱝᱜᱟ ᱥᱟᱭᱤᱛᱤ ᱛᱟ ᱪᱮᱢᱥᱟᱝ ᱜᱮ ᱪᱚᱣᱟᱱ ᱫᱮᱱ ᱨᱮᱱᱫᱤ ᱮᱠᱥᱤ ᱱᱟᱯᱪᱷᱟ ᱪᱩᱠᱩᱱ ᱪᱚᱣᱟᱱ ᱫᱮᱱ ᱨᱮᱱᱫᱤ ᱮᱠᱥᱤ ᱞᱟᱵᱟᱫ ᱠᱨᱜᱮ ᱥᱟᱭᱤᱱ ᱫᱮᱱ ᱥᱚᱱᱡᱤᱱᱟᱨᱟ ᱢᱟᱡᱟᱱᱟ ᱧᱚᱡᱟᱱᱟ ᱨᱮᱱᱫᱤ ᱮᱠᱤᱱᱡᱤ ᱟᱛᱟᱯ ᱠᱟ ᱛᱟᱡᱩ ᱞᱟᱵᱟᱫ ᱛᱟᱨᱠᱚ ᱠᱚ ᱜᱮ ᱥᱟᱭᱤᱨ ᱠᱟᱱ ᱥᱚᱱᱡᱤᱱᱟᱨᱟ ᱞᱟᱵᱟᱫ ᱴᱚᱱᱪᱷᱤᱨ ᱜᱮ ᱥᱟᱭᱤᱨ ᱫᱮᱱ ᱥᱚᱱᱡᱤᱱᱟ ᱛᱟ ᱧᱚᱡᱟᱱᱟ ᱨᱮᱱᱫᱤ ᱨᱮ ᱛᱟ ᱢᱟᱭᱱᱩᱜ ᱠᱮᱝᱜ ᱠᱨᱡᱚᱡ ᱥᱤᱠᱟᱡ ᱜᱟ ᱭᱟᱢ ᱥᱮᱱᱡᱤ ᱪᱷᱟᱜᱤ ᱧᱚᱡᱟᱱᱟ ᱨᱮᱱᱫᱤ ᱢᱟᱛᱟᱢᱱᱤ ᱧᱚᱢᱟᱝ ᱜᱱᱟᱝᱟ ᱢᱟᱱᱡᱩᱱᱤ ᱫᱚᱢᱚ ᱠᱨᱜᱮ ᱥᱤᱠᱟᱭᱟᱢ ᱥᱮᱱᱡᱤ ᱪᱷᱟᱜᱤ ᱫᱟᱣᱠᱟ ᱛᱤᱡᱮᱝ ᱫᱟ ᱥᱚᱥᱚ ᱢᱮᱡᱚᱨᱟᱝ ᱜᱮ ᱢᱟᱣᱩᱝ ᱟᱠᱚᱱ ᱪᱩᱡᱤᱱ ᱥᱚᱯᱴᱟᱨ ᱫᱚ ᱛᱟᱨᱥᱤᱱᱤ ᱥᱮᱨᱟ ᱪᱷᱟᱛᱩ ᱠᱚᱛᱟᱝ ᱟᱛᱚᱱᱟᱨᱟ ᱛᱟ ᱧᱮᱱ ᱨᱮᱱᱫᱤ ᱡᱩᱨᱟ ᱪᱷᱟᱛᱩᱣᱟᱱ ᱨᱮᱱᱫᱤ ᱡᱩᱱᱟ ᱦᱟᱪᱟᱝ ᱜᱮ ᱠᱟᱪᱷᱮᱢ ᱵᱚᱫᱤ ᱛᱤᱡᱮᱝ ᱪᱩᱱᱫᱤᱱ ᱡᱚᱝᱫᱟ ᱛᱟᱝ ᱟᱢᱟᱡᱚᱱ ᱥᱚᱱᱡᱟᱨᱟᱝ ᱜᱮ ᱥᱟᱭᱤᱛ ᱧᱮᱡᱟᱢᱵᱟᱱ ᱨᱮᱱᱫᱤ ᱮᱠᱤᱱᱡᱤ ᱡᱩ ᱥᱟᱭᱤᱭᱟᱨ ᱨᱮᱱᱫᱤ ᱮᱠᱤᱱᱡᱤ ᱡᱩ ᱧᱮ ᱪᱷᱮᱨᱟᱱ ᱨᱮᱱᱫᱤ ᱮᱠᱤᱱᱡᱤ ᱡᱩ ᱨᱮᱱᱫᱤ ᱜᱮ ᱠᱨᱜᱮ ᱱᱟᱢᱵᱟᱱ ᱫᱚ ᱡᱚᱝᱫᱟ ᱡᱚᱝᱫᱟᱨᱮ ᱪᱩ ᱠᱟᱪᱷᱟ ᱥᱮ ᱪᱩ ᱱᱟᱢᱵᱟᱱ ᱫᱚ ᱡᱚᱝᱫᱟᱨᱮ ᱪᱩ ᱫᱟᱞᱟᱥ ᱠᱚᱣᱟᱱ ᱥᱚᱱᱡᱤᱱᱟᱭᱟᱝ ᱠᱨᱜᱮ ᱥᱟᱭᱤᱛ ᱜᱮ ᱥᱚᱡᱩᱝ ᱜᱚ ᱠᱚᱨᱢ ᱡᱩᱫᱮᱞᱟ

다 샹기 따르거나 티따라 시큰지 규 시크지그나 샤이트 조코데인지나 샹글 따땅 제위 양 차치 잠바디 톤진난다 양나 샹기 따땅 젤리다땅 샤이 그냥 뜻게 진난다 디안치니 그게 다 같이 샤 주인난다 안달라스 같이 종들들 요까지 톱진난다 너무 요게 디쟁 그거 너무 그지 소프트 땅 양나 그게 젠자랑 싱게 듣고 누구 샹기 땅 로스틀라스 관디 시큰지 균된 손이난 하청거가 첨부리 Tinshani denang ge zomigin da ge chanpa dhigba mungi na semkhum la nyomdhig dang semkhum dhetang la songchib xie paa se gunung dhari. Tinshani dhidhgu chadhgri zina shibab dhetang ngang charlung zhungur khyamtsang ga mangshib danbun dang gi tse thumar khyamdhgi semkhum nyomdhig xie paa ra dhani shibi semkhum dhetang la songchib e gowe zi. Da khun zhugi na shibab dhetang ngang ngang charlung zhungur khyamtsang ga dhe mangshib danbun chikin dang gowe zi. Dhe mangshib danbun zhung dang gi dang na thumar chikin gunar ge zina 토먼 캠더 가라는 그 샘컴도 좀 이렇게 거고 다 라는 그 시반디 너그지 다 혼조지나 시반디 논디 주었음 시반디 그 삼루 라스과더 라는 그 뜻이 당리 탐노가 너무 그렇게 캠더 가라는 그 샘컴도 좀 이렇게 다니다 시바 그 샘컴 대탕데 손주비 거기 라는 그 샘컴도 좀 이렇게 노지니다 샤이 그 샘컴데 대탕 다 샤이 그 샘컴 대탕데 손주비 거고 나도 근데 쇼트글라카니 고기드나 쇼고 시글라카니 다 샤이그 샘컴데 탄데 손츠비 고기드 지 당포인지나 찾아드나 엔섬 그금글 땅클이죠 랑니 땅 연아 시퍼 찰리바위 레완 청마롱와 다 동무츠드드나 랑게나는 라 그냥 그게 시파이나는 라 찰리바위 레완데 마찬가지 샤이글라카 혼조지나다 진도모 까모즈 히고 춘더타우즈 인고 추가성 샤이타우즈 인고 아 세주 지금 너무 그치가 레와 찰리가위 레와한데 그렇게 샤이글라카 만조조 아니와 저들드나 시소 시소통이바 시소통이바도고 랑니 땅 시반디 시소톱 인츠음식 초와데 회나 리틀 종조 글랭라냔 발라스관디 했는다든 긴딩 노히세고노 다 회노기나 시소톱세고노 랑랑게즈지 디긴데 랑랑도 존지나라 코르와이나 초하고 춘다나 지지 노히요니 콩그메니 디툴메니 담으로 시반 손이나라 양 소브종라 리프샨드 주라 다 소브트잔들라스 과그나 지지 시트 소슬즈가 요과드 용그메니 담으로 디장 그거 다 잠지긴다다 야는 긴는다다 담모티니다다니 다 샤이더거 그거 시로트 시로트와 달리스트 종들이 권는다다 깔양아니안 권는다다 로스티 나츠고 제고는다다 너무 그거 타바티니다 등이 인딩 그 노히트 세죠 선바 모차드르즈나 데이터 그 초아로 땅 진총시에 봐 시바가 샘컴 뇽드기니 버 희노 봐 다 디진드 데이터 그 초아로죠 데이터 그 초아로죠나 지 그거 리그 데이터리 다 리포그 데이터 영나 그거 시르급 데이터 넉조이 니글아가니 샘컴 그 데이터 라스과 다 긍타장 그거 리슴니가 그 데이터 그 초아로 땅 뜻고다 진총이죠 디진드 그거 샤이 그 샘컴 너도건데 뇽드기 죽은이 텐들라 라는 것에서 지 니완도인죠 나장 그가 챔보리 저와 문지나 랑기 근원이 잡줄은 초와 시비 노히 특철이 바디 디토드 체리만 로시 베레와시니 년칼이여와 다 조아무 랑기 그 그게 샤인디 잡주르이죠 아 샤인디 지 노히라다요 요나 노히는 찰리바이와요 너모이나 디토드 다 랑랑그 카다 소수에 조랑랑그 카다 소수이 마나 네 체리 장금 만난다 다시다 등이 다 샤이 그 그 노히요 노그 샘츠그라 노히요 노그 년칸다니 요긴지죠 다 너 좋은데 손지나다 그 시바드 대통금 살롱 존조가 지금 망하셨을까 요까리 난거나 너 소속이 틀라 디긴다 바바이고 단 지그트 저들드나 겸성 능근 렌디 등 와르트금 제바 겸득금 살롱 종와 나그중 남지 샘금 효득시에 밥지 르브르 잡체 다주 시바드 대통금 살롱 종을 겸성가 망하셨 단 부득당 탑거지 단 지그난 지그더고는 저들드나 Dorna chadgirayadana chamtsanggan rendi tang wartagan jeba. Ta khunjogjina chamtsanggan nangni rangangga pama tang xayi, yangna pama panchinggawar

라스관디 렌디즈가 요파리 인디규 디안치니 아다 겸득 잘롱 중와 겸득 라는 그 삼도 즈게 양도 과리 통과 탑 그다죠 디안치니 나준 남그 샘큼 효력 셰밥지 럭브로 접체 더니 다 샤이르 가영나 그 샤이르가 샘큼도 효력이 과니 용 그시 다 공거 찾긴다 더 청원나 다줄 시반도 대통령 잘롱 중원데 겸성가 망저가 담보든당 탑거 뜻해고가 레토바나바디나 되는 게 렌센디 나르치 시밥 대탕 잘론 종을 참성가 마저 담분당 고세고노 아 너근지나 좀이근데 되는 게 렌센디는 아고브리 되는 거 좀이근 디능다나 다 좋은지나 그주 단디 참바 뜨근데 못 그 시대 등이 말아디오 그 시기나 갑다 시했던 거 본데 봐 다음 주제 시밥 대탕 잘론 종을 참성가 마저 담부든당 거나 쇼강강님 바바이 고즈나 갑다 시했던 거 본데 봐 니글라가니 캠쩡거 산쯤 세월제 봐 섬글라가니 캠드그랑진 잘롱 중하다 좀바제 봐 저글라가니 초안데 남지리 꾼쯤 봐 응아글라가니 휘바거 샘큼 잘롱 땅 로츠기 소브지 드글라가니 샘큼라 뇽드기 땅 샘큼 데탕라 송쮸셰 봐 드드구 조웨니 좀나 다줄 휘반더 데탕 잘롱 중을 캠쩡거 망셔 담보든 땅 탑거 드세곡 레토바나마디나 되는 그 렌슨더 그 참바 동으로 송퀴지 샬은 그 참반더 영지 레시그 참에라 슈니지 아담 텐즈가냐 누구시니 되는 그 참바니와 되어 로중 담비던 그 참반이 나시 주일

그주 소린길 그 글랜선데 전이나 참바가 니 그시다 등이 참바가 니완데 전이나 로르냄비던 각 참바는 거르게 건디 연극 저그 주 참바 동원다 그 뒤츠게 그랑 손노 쟁그 참바 니완데 뒤츠 제보드메 그 뒤쟁그 뒤츠 망아 메누 그 쟁그 조번 한바 가브랑 고노 그 갑통데 뒤츠 담즌 뒤츠 담즌이 다등이 가브랑 주나 쟁그 가 쳔보리 대한진이라는 그 가브랑데 돈 전이나르 저그 지 다르트그란데 샤사 다르트그란데 저그 담보인 사는데 모드니 가브랑 존 전이나영 아 정그가 챔버리다 소야리로 이나 디다르타 제지가 냐름 든 조진 반다 이난 송은 장도가 냐인 튕킹 워클롱 튕그 닝쿵 다동을 거는 그 소리 이렇게 렌싱 그 참바 니와 디 로진 담비당 가게 참바인 나 되는 그 로진 담비당 가게 참바 니는 아시 조위 조번 안바 그 나진 티급 된 지그슴 니가 섬든 나든 티급 된 지그슴 니가 섬든 티급 된 지그슴 니가 나섬 티그 제거 그나마 가버려 놔 줘.

저 소린길 그 렌슨 된 전진아 잔크르시 그나 타통 탕 막스마요 나자 다와라 바 바상 지금 님 공거 디출 지금 이거 근데 타통에 교원을 이젠 그저 렌슨 그나 시조이 도바나 바그 아자 다와 등 바 바상 지금 님 공거 디출 지금 이거 근데 타통 그 겔음데 시기다 등이 라는 그 삼체 등 디안진이 그저 로린데미 등 가게 참반데 능아 시기다 등이 다 랑랑아 고득 자오는 거 저와 노디는 아톡티나 추가 대한진의 그조 렌싱근능아 고득에 고는 그 저와라 습관 손진나라 영직 난좀정진 그 저와리 고득이다 등의 영 렌싱근능아 시고는 그 조보나바 손진나 영랑은 그 제리 먹지바 샤와 먹지바 안달라 습바 몽원도 시켜요기 연거 그 제지 난좀정진 그 저와리 고득이 어떻게다기요 다 저와이나 녀치가 저와르나요 저와르나오 그 능니 지 케탄 갑츠크 Yangna, yang rigni khishag khur, jinhi khur laswanda, ji gobdiri tuk tagiyo.

0: 키르 탐므르 달비 람친나
1: 올로디야 따푸란비에 왕캄니르
0: 판디 우드 체르비에 땅캉나
1: 그접질아 흐세르케 딱마 쵸블라흐

0: 네 조문한 바그추 렌츤 렌촌진나 아 니그추 데릉 렌츤 렌촌나라자 다와 그니 마양나자 르파 바승 제그니 뭐 공기티 지식니 니그 원다 디저 니그 토니 렌츤데 지그다기오나 디양그추 렌츤데 지그다 조다론 카르마 아 조응아니 양나 조빌 원다 모디옥 니나 카르마 조응아그는 달라 쪽보즈가 아직이든 니그 카퍼 마르토넬리마도 디양그 줄렌진디나 아시고 조이 쪽보나 바그 나르진 특급 된지 그슴니 그슴든 아당 특급 된지 그슴니 그슴든 티 특급 된지 그슴니 그 낙슴 티지 그렇게마 카퍼 용이 되는 거 우리나미든 가그 잠반디나 아시고 나셔가 얀진이 그 줄렌진 그 나가 아시고 나 쪽보나 반선이나 양랑아 고브지 자오노 그 저아 나우타 컨템그 더고 띵이 타나 양식 담시다 또 메니다 땅렌진 아시기 저완던 동고 아 마르토양 쪽버가 선진아 양 그 지 롭잔 좀 많이 오는 단자 양나 지 혼주지나 지 아 다케던 갑츠크 그 마히세군은 단자 난 도모이나 양 디노니 지 담시 랑랑 히노던 지나 도모야 따니 맞죠 양그랑 게 고르기 자오는 거 저 어때 저스터란 데고 그 띵이 탈란는 거 지금 다 전까 전부리 양전은 회나 조 선진아 다 린칭은 능니 양 지 샤르가 토송는 단자 도모이나 아 제마 콤바요 티즈가 추 리코나가 용 더니 존접 가능아 용의 다등이랑 렌센능아 시그노 그 다치 등랑 그 망등 지완의 토트기 라는 그 샤르가란들랑나 쇼가 디안진 렌센능아 시기 샤르강 동우 토송나 다 황이 등 영나 니 부글럭지라 속한데요 그 샤르강 니와 토송나 영 니 부등 황이 글럭지라 속한데요 이따기 추 샤르강 선바 디마톰나 샤르강 선반데 달렌센능니 영 ترگچی غلین نیا موزگلق چیم بوجنان جا دمو وارتو انگی پورا خونی گلق چی تا زغو میک تا سنگ باگ ساوی لاشن زنگو دی جنگ دیرنگ لینسن دی ننگا ینگ توپو نام باگ کپر تا تا یونگ نم میک دی جنگ دیرنگ لینسن دی ننگا گوروی جاو نو نگ جوا چاری چکرتا Tinang shu tagu nugu gorm gu chorni gichi tinang lensin dinang ashiko nugu dhokpo nambanda gu kapra gi juu il. Tinang tomar gichi tinang lensin nang ashiko nugu dhokpo tiga kapra nilin yala tanga danita gichi hivshan di lopchung gi juu il. Dhokpo chu demo ina?
1: Demo ima, goziba demo.
0: Demo yin dhokpo tinang lensin dinang ashiko nugu gavsi shi.

0: 남슐 히르그라트 카르트센사
1: 올로티 오체세마 카르초사
0: 노링 담비에 담가
1: 딘주비 디르브체 곰트블리 나치 로시임 페슈크촌
0: 알랍체비 게르긴체 샤다디 나치 머르긴디 페지글랑
1: 나투 호브라코닌도 ᱫᱟᱱᱟ ᱱᱟᱛᱤ ᱦᱤᱥᱤ ᱚᱱᱛᱩᱞᱤ ᱞᱟᱝᱵᱤ ᱟᱨᱤᱜᱯᱤ ᱢᱟᱞᱩᱨᱤᱠ
0: ᱱᱟᱛᱤ ᱥᱚᱨᱟ ᱠᱚᱱᱤᱱᱫᱚ ᱫᱟᱱᱟ ᱱᱟᱛᱚ ᱥᱚᱵᱨᱤᱨ ᱪᱚᱯᱤ ᱥᱮᱢᱡᱮᱱ ᱡᱤᱞᱩᱡᱤᱞ ᱛᱟᱝᱦᱤ

0: Nyankunaba, Tisu Changi, Tangi, Tito Sanji, Listen of Tonsum Danijo. Listen the Song Drug Partners in Serantang, Song Drug and Kara Sonam Serantang, Huatanja, Tarkalwa Shiglo, Chichu Tarkalwa, Gantok Serantang, Sonam Rinchin, Mapum Gombi Chichik and Yelam, the Tashil Shinin, Tangerjimi Listen Nanga Solharangel, Tabdimu.
1: Ergel Tim Sir Chirnya Hung, Rangil Song Vigo Cha, Chum Chung Tang Jolam.
2: Nink number Chetsu de Mo. Chetsi did the Tong Yong Yen Chin Kung, who kill a long chinger, Chum Chung Tang Jolam Dinson last emperor, a gaps this year. Natang de Lensinger, Dons and Badden, Zom Juba, Duns and Somo Yena. Tang de Lensina. 参拜同我生个个月了，参拜等不赢呢，聚会也休等；参拜牛啊赢呢，家人吃不下；参拜什么赢呢，家人吃不落这赢呢。兄弟也就腾地连参个参拜等不，聚会也休个能啊就有了，聚会的能个门里门月次都做些拜赢呢。
1: Julhui Chima Chung Sunda, Chum Chil Tatang Rampayo Julhui Shiv
2: Raining Knaba Tangi Lensinganga, Samson Jangi Majina Lankunung the Jena, Jimdil Donchin Shundana, Singing Kurgonina, Dikoni Chimara Jim Tonsi Kuhila Teringa Lankur Chung Chibs Ganga, Jim Dili. Jalung a jim dozing near Hunshoka Yokochi, a danger rat setting a gun a lung curco gunoga, jim de la juson donde, the so myla detany. John Sumney, Tatura lung cruzera, Gung Tangwara, Azurgono, dampim the donde gelly detany. Jahiga corgunoga, sonder la lung cruzera, don't yat on zoom. Denny, Tayrang dang de simiga, a meepo badang. Jimjin yan to order cook a shenoga, tangin jimjil don chinga, genching in the yikitanga gunu dana. Tayrang ra jahinigi, don chin digging genchin janim and kergonimensil. Jigishimgo, don chin ding genchichi and kermagoga. Don chin the shongu zani, jushim mankangaji datangi, manchishi badanga. Korang mankang the tang sim dajing, don be yin she shizam gorzu. Deshir, Jushim Gutumkang at the Dunchizna. Tayrang Dang Jahinigi, Tang Yelang Kuru Dunchin the Dang Sam Noga, Jung Sumil, Nijin Shi, Kulatugi, Birion the Dunzu. Tayranga, Alang Kuru Chunga Diga, Gorchun Zenitel Dadani, Jutun Dang Devi, Alang Kundana, Jenjin Alang Kur Mila. Keen Jushim Alang Kuda Jabadina, Samson Jano Jim Singer. Jung Simglin Javin Gentry Jang the Tungunu, Rian the Museum Tunze. The Nietzsche shipped up Jilunzina. Jutun then, Samson Jangadangi, Mergin Alankunung the Jetty, Dunchin Shona, Gentry Kirgibinger, Hanadun Dang, Jayoka. Among Dun Chum Junga, Dunson Tonchi Dang, Nija Jibdenbinung, Dambibshitun. Telegal Mambi Alankurja Rila, Jimdil Donchin Shoni, Alankurja, La Chate Mepre or Dokilla, Notilzi Batir. Telegal Alankur di Shoxer, Gentry Yote, D. Jungsum Gentry, Jayan the Tungi. Yenang, Telegal Alankurja Kaloi, Samjan the Pshipadang, Yenna, Nordin the Tapshin Shoani, Kunsa Mandawa, Hudembib Shiola. D. Junger, among Dun Chem Junganna, Gunga Sendip Tara. Dembibshioga. Dina Gunga Juhun the Lee, Samson Jangi Majina Lankur de Jebi, Donson de Jena, Jung Sum Jevin Gentu, Jayang the Dongwer, Sertan, Chartin, Samson Gibati. Dungbu Yena, a Lankur de Dokindi, a remit the Debaying Gibab. A new Aina, a Dosi Lankur Dina, Ni Birde, Telegal Mambi, a Lankur Jarisa Tongibab. Sambayana, Jimdil Donchin Shongi, or Doikilla, no Junzi Te. A long crew go to Shikenji, Genchen Gijinzi Kirgiwa Jihina. Dina Gungo Judun de Tuna, Teranga, Jusima Lankuta Debri, a Lacha Lang Minu Junga, a Remanga Lankuta Debi, Chachin the Go, Sang Yoga. Teranga Janu a long crew chungi, Gorchun the Healing Mabatana, a long crew dinner, Gentil a long crew Mabatana. Dermdil Nyatu or a cooker, Teranga. 자히니가 텅디 돈슌근 겐천 자님근 크르기발이 르심거 돈슌딜 겐처 지엔크미기바 땡킵시효라 디에튼 체릉근 르심알랑 쿠능저바디 셈승정니 메진알랑 쿠터저비 돈층게 능둔등 참비 아멍둔 첨중거 돈층 통지당 니야 집든 마다리 체릉거 종심 예빈 겐처 지엔다당나 주거 디에진데 체릉거 샤춘는 후저등거 덴직라 돈능시기비 인긴당게와 잠디 삼진 땅양나 논주 잡친 쇼미 니치게르스 머뚝 노짐 쓴거 괴튼디 겐체쟁다 통위 돈친다 돈데 쮸머롱거 셈승 장님이지나 랑쿨다데 노 샤쮸데인기나 머땅머버 판친 하로그름 시아바당 미와드 참튼 겐자와즈비 촌시지 노겐거 아로그름 시엔킨당 칼로와르 겐체 제모커다지체 제초 야클리게 다르술당 마튼신 셈정정이 머지나랑 코던데 비샤촌디르 정월 근고생이 있는 거 임승거 제초가 셈정 곰수자 정식가 자던데 등 게요거 디임승거 첨큰거 체는거 용습 겐처쟁다 동주가 특제 등지
1: 자첨 희샤
2: 레닌 그나바 공리의 친구니 주혼데 제트르 쇼니나 디마슬 아와니 제름 젠자시 임바 진트르 타줄 제트르 시바 데슨 부쇼니 잉 아딜은 아르츠 예당나데 디나 쇼니에치 젠든 그 초아촌니 젬질 돈친 쇼당나 네도군데 제트르 여고니나 디헨체니 젠데 냠적고사 긍득 요니나 니코니 마지시 주기라 톰르 알랑쿠르고급 칼로아가 알랑쿠르가 콜루당 양나알로 알랑쿠르가 르차라소바 뜨그실 심지가지죠 하정게치가 더니 종화 머머진팅게 급근 점질라 즉순도 돈데 뜻순다 모샤고가 알랑쿠르 고디 덴부그 녀틀리 먹을와당 할로밀랍그바 알랑쿠르게 뜨그문바 알랑쿠르게 콜름 알로버트 마지와 게디 랑쿠르그 콜름진의 이슈가 주구나 안나 이슈가 로가주 어윤슈가 주구나 어윤슈가 로가주소 젠든가 초아르처니 정말 염주고 사례라 다루가 랑쿠르고 오지 창토문이노 디헨체크 디출 멍아즈가 랑쿠르고 문이노 랑쿠르고 디 카프레 메시주 디헨체크 랑쿠르고 구니까와 아랑가 년중금에 카브다 메시주 아니엔 튼소가마다준데 영 하정게 천리라 알랑쿠르고티 알랑쿠르가 람트가능니 머비엠바 람데르요 드니 람도 튼나 알랑쿠르가 조천데 제마 동주 알랑쿠르 제와란데 티나 알랑쿠르가 니친데 도고나 제다당데 땅이 아데인지 가와트는 조교 영 하정게 천리라 드니 남다란데 마샤니가 토와 뉴트르 용림 소선 로급 알랑쿠르가 알롱데 도고나 영 세든 따라 고추이고가 회나 게데야 공모이나 니에로나도고 갈고가 게데영 차원바구니까 토지나 차원바구지가 얼로도도고 고추이주 하진 개천이라 디출나랑아기는가 아장로도도고 고추이면인가 젬친 아장로도 디출나랑아 고추이나 카테갈랑코데영 젬질 돈치숑주 하진년 카체가 디슈가야 창미자즈이고가 Dani gong gyu huyn da dang dali da dangi semzang jang ima jemba da dugu da alankur na nga zhan na shi ga nandang li alankur kur gu ga. Alowar da alankur ng dugba dang. Alankur ga kashuk na dugu da alor ji gab ji dang na alankur na nga zhan nugu nida dugu da ya mi chun po gyu yang nian ka ap shi ga che ga.
1: Tuanbi ya wang shi guo sa mi.
3: Shigbiyar jingwo zong samil.
1: Zanbi hua hkeng ten samil.
3: Amami shiwa xie samil.
4: Chengdik jang deng deng, ma cang ma dam nyam yin.
1: Ya cheng ma wu luon zhe.
2: Ari nian kena ba, teng di jan cheng ma luon zhe chan ba nang a, amang dun cheng zhong li, ma zhe ge ke geng gor ge zhwa zhi leng ga go zhi shi yu le. Zhwa deng bu yin na, Chanchen gengdegne chanchem yi song chung xie bi me gilge chanchen kongsi

독섬 중화 마망 젠튼 예급거 아망둔 첨중거 돈친 직동당 소주하는나 아랑 쇼미 아게르게 찬튼라 잔튼기 송주시바이나 머게르게 찬튼시바나 로들람 하나바 젠득글람니 훈튼르고비 케르킹암 찬튼의 젠당데비토니 닌즈시타비 아랑 쇼먼 니진게 찬튼나출라세레 디 콩스 아랑 쇼미야 리멍당 хикэр топтэн лэгчэтэн анчэн хэгэни нинцэн чанчэн обжэни капрэ анчэн алгодэл игэн я сани обдэн тэнгэб чанчэн дроду я чанчэн суцэйлэ мэгэр я чанчэн ли сэгми чанчэн ла агэрсэн гэ кэхэн гордэ дэйл хтэмбэл хчэти хтэмбэ бшимэна мэгэр я чанчэн сунчэб шэшо гордэ хтэмбэ хчэти 찬친럭질 섬체브레 폐진로아당 뎁신 머게르제 찬친리노셰당 정진젠데 저동로아당더니 머게르제 찬친라 노체포비년카 제칠로진여정 럭릉춘 머게르제 찬친 휘르게비 한능칠 잡첸보유라 디르므니 하망둔 첨중능 머게르제 찬친라직디 뎀부브셰차지니 머게르제 찬친 송춥셰흐체르당유라 아랑 슝미에 리망당 기그레 토탕나 치랑정 쟁이 닌진 차트네 업제니 카프랑정 알로드레 이긴제 사니 아데팅게 찬트네 로드게 찬트 소 창바 머게르게 찬트 콘서트 고유레 머게르게 찬트라 머게르게 성위 차트당 성완만비 차트 허예와당 성위 찬트 골라 다동 아게르성 케가 송큐 골게 흑템베 비체티 저와니와 머시 케근라 오근득 외덤 머시 케근거 오시반네 머시 케근네 아멍든 케근 시인빙이니 띠르 허담비 오띠르줄레 후치 머시 케근 시반네 첨흑단클위 케근 시르레 후치 머시 케근거르라 첨뜨르릉 신단유레 머시 케근네 허저지에 멍든 케근 시인바당 디 셰프치르네 잔침기 덴비브셰기 기규라 하니 머시 케흥가 능든라 첨대 능진 담바당 머시 케흥 창미 능든당 니바 창마 잔침기 덴비브셰기 기규라 섬 머시 케흥 송춥셰 브르 첨대 능진 담유라 머시 케흥 첨든 케와 플 머시 케흥 젠틀라 송춥 터지 유증 머시 케흥 페비 머시 케흥라 한가진 머시 케흥가 저등 돈친게 송춥 톱게유나 아비지 머시 케흥라 뇌치 포비 아글규 셰등라 첨대는 진단 바지셔라 아니 머시 케흥는 게릉시이네 아릉지지 잔틈라 태그르 제티 니바 마든 바당 아멍둔 첨중라 다니 머지 케흥아 멍둔 케흥라지티 아비지니 멍둔 아글규 톱게유나 아멍둔 첨중능거 머지 케흥탈레 차든지바는 아멍둔 셰비와게 잔첨자와이나 섬 머지 케흥는 조 삼비릉진게 케흥시인싱 아게성당 멍적 잔인 소청마 머게르게 머지 라자당 머지 피지당 카데트메바당 디 휘저등거 아게누르 캠핀등 자금메라 조아섬바 머지 케흥라 체치 긍드기유라 머지 케흥라 샴슬지 체치 담바디 당부 나유 제랑지네 데는 머지 케흥네 셰부 한가니 요비 케흥신이네 머지 케흥 가시 멍둔 셰부 쇼와 당더니 아랑긍긍 도바당 멍둔 셰부디 샤출 긍영 뱀기라 돈이 당 샤출 젠득 차친든 점기 머스인영 지마 탁니 치수등 리풍 아데팅 소제 머지케흥 롱스 쥐기 유라 니바 제토랑진네 데네 머지케흥 아무크르제 케흥전켄라 롱스 쥐기 유바당 케흥가 제보등 칸데텀메라 머지케흥네 제토케흥이 바당 데네 머지케흥당 아제노르 케흥와르기 제브르게 쳔르라 선바 직등 결정 시네

ཡང་ཁར་ཅན་ཏ་ཅིར་སོང་སེར་གུ་ནུ་གོ་དོང་ལེན་དེ་སེན་ཞིན་ནང་ཇུ་ཡེལ་

Yeah,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니리 뭐
0: 아래 공 장성 만큼 내 원래 그토가 더 늘었다 나 탈거도 요라 마성아 체크 사카나 와용아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래 공 장성 만큼 나 다시 니야 구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성 만큼 다 사가지 찌그라다 오늘자 널 간고 니가라 대치 송했다 찌그찌즈 하타야 나 간모 송그 덕대나 캐니 아득찌즈 요거노 초막사세 그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이거 참아서 건데 땅이 힘들다
1: 뭔가 무마지네나 나 닐라나 아마 맹카나지 지타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카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하모 지나 리콘 사차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차기 때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조그거나 난 고록 걸어모 난 나쪽으로나 자주 화롱 거라우 초로 거라우 장송 만칸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적고야 만른다 까지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떠내 된톡 찍거랑아 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땅 닐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신 주구지리테
0: 야다 촌 요나 마송콩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바마리 냐테랴 템메톰 요크
1: 아마 다마즈 뭐니리
0: 망가 뭐
1: 아마 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치고 트거 든슨
1: 어
0: 젤든 거트
1: 어
0: 든든 데야
3: 강르 콰르크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 만듬 장르신 용캄 트나 장송 만듬
4: Kiji Simkoni Pilvi Hazimil Jilakhji Nato Olgolub Jijobi Warnung Ponyr Gurcho Warnung Chinji Pony Kiji Kabrlav Gyul

야안자치덴비년군족부남바 다르타 체적가 년름든 존선반데 총은 정족년층 큰 오길 농층치 원농층치 보냐게 타통년층긴 참더니 청미 년름데 알바 근진타르게 可是个我们三个努力的过这个小比，从明年三十岁时候。

야쪽

다른 건요.

나 좀 송나라 다 좀. 아, 다 카톡세 또가 따로 고정. 렌 마음용아. 샷 마음용아. 땅고 마찬 그 끊글세마. 철카. 일단은 더 비 철카. 철카가라. 나가 뭐 먹자. 카말라. 다 좀. 나 스타트. 뭐 먹자. 카말라. 나 그 미스케소 이동나. 땅 안다 만들까? 따지 지가다. 니 참아. 땀지 샷. 야, 다 좀 이나 포스터 좀 이나. 다 되는 거. 어저샷 좀 좀 송나 그렇게다. 과 남측 갔다 이군 거 샷. 근데 막 탁급 대위들이 초크르기 다시 아 다시 줬어. 돌릉스게 그 지동나. 코아와 아크 요티 타소. 스타가 틀은 좀비 타소. 그럼 계속 스킬이 되디 타소. 만드 뭐 여기 쇼티 타소. 저대와 가정 찍게 얘기. 너는 가정을 되면 얘기.

0: 너는 그렇게 털고니 사통님 총고너게 띠름도 모스가 던던나 다르니 그 윤던스가 맨나 아타콤스 콤바 포먹히가 특슴스가 챵셜메시가 야 저등 좀나 그렇게 다시 다 종치를 지난다고 콘스타르지나 영 사자 공통 공스가 던나 다르니 그 윤던스가 맨나 런게 지금 늑사가 늑니 소는 이제 나라 다 탁슬 끊나오니 먹히니 머니니 야시 저 사마즈게 나라 그렇게 다시 또 지금 사가 그렇게 니는 다 사통 챵모스 끊나가 용나 불응나라 디 그렇게 명하라 좀도 키노 돈도 끊나 틀고 그지나 그러니 욘든다 그게 니가 잡좀 내라다 딱저 그렇게 다시 머근데 그게 질리고 송스 다른 거 그렇게 다시 그때는 심통 그까차 그렇게 처음으로 엔트지 다 머리 건던 건스기 나 그렇게 다시 제마 총스 서스기 나 다 그러니 욘든 지금 맞잖아 때는 건가 인지나 다 딱지 지금 쑥을 지금 쳐놔라 차를 그때 그때 달린 초고도 그 디름도 모스가 돈당나 년고는 그 뜻사 형큰라 단돌 그 뜻사 개끔 그 디름대 돈당나 다 쑥을 그가 그렇게 다시 그 달장고 그런고 그렇게 된 거리 송스집 그 디름대 돈나 마크리 그저름 땅 거리 다가 이제나 총스 달스 그 영이 돈당나 아 다 쑥을 그렇게 나나 그렇게 지금 치즈 그 나라 치트 야트가 살리다리 다솔 이제나 니다 뒤쪽씩 그런 거 처먹을 사 그 뜻지 지금 너 지금 아키나다 어찌 빠짱 멋이가 어찌 너도 건데다 뭐 법종 그라 그렇게 다시 그 아가 인지는데 어진선즈가 어가스게 있고도 고다 여러 다시 좀 못한 거 레와 인버스타리스 가라와 인지는 저기 될락
1: 레 타코니 인지는 단식 반다 니기 여르니 그 가신 거랑신 코르니 카 아사기즈게 엄딱즈게 달리 건강 마마즈 그샤타 데나 나발한지게 영 갑스즈 나로 티 초니 인지나 단 단식 엄딱 쉐식 바 케르 도르진 데너지 샹남 게르긴 남바게 카르마나 로 ཨར་ཀ་ཏང་ཏང་ཆུང་སམ་ཉི་ཡབ་ཡལ་ཨར་ཀ་ཏང་ཏང་ཆུང་སམ་གཉི་ཨར་ཀ་ཏང་ཏང་ཆུང་ཡབ་ཡབ་ཡབ་ཨར་ཀ་ཏང་ཏང་ཆུང་ཡབ་ཡབ་ཨར་ཀ་ཏང་ཏང་ཆུང་སམ་ཉི་ཡབ་ཡལ་ལང་ཅི་ཅི་ཅི་གཏེ་ཐོབ་ཀར་ཨར་ཀ་ཏང་ཏང་ཆུང་ཡབ་ཡབ་ཡབ་ཨར་ཀ་ཏང་ཏང་ཆུང་སམ་ཉི་ཡབ་ཡལ་ལང་ཅི་ཅི་ཅི་གཏེ་ཐོབ་ཀར་ཨར་ཀ 바그 단시 왕뜨 세니바 세롱라 카르마나로 어거동 장총아 니 뜨겁겔 어거동 장총 섬드나가 어거동 장총 업제제트 어거동 장총 업제스마그 어거동 장총 업제스마그 띠능 치 토베카 정 어거동 장총 업제제트 그땅 치 아마베카 정 어거동 장총 니 뜨겁겔 랑지 겐 지그테 토브거 어거동 장총 업제싱업겔레 야 섬이 갑선나로
2: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무 아망르자 울로탄 아르바디 돌비 거리센 서
3: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4: Zarsi dambi nyankin tukuramba tena kungni nga si lan chikta sipa gapo tukmi oche tangkui dan xin jantar shkab nga bi kag nyakha wandi nyamgi ronyong zingna tena shu ni namba sugu shtey kukka lawa parwa jaga langbi chamba lagi mela dorji chikse ni mangla shikla san rukshu.

0: 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 어 지공아 좀 쳐요 그럼. 아
1: 라할라팔 로로가 침부차리냐하지리
0: 냐당네레
1: 니초티 칭아하티 남즈가니치니나
0: 아니치즈메라
1: 아질라마쿰초
0: 아질라마쿰초
1: 레마니니몰람
0: 레마니니몰람
1: 아아
0: 도치즈마니노로 왜
1: 나는 엄불린 창기띠 졸라 돈드리야
0: 오오 담합성아
1: 지치크르모 다주 체즈고니 가라지니 야야야야 난주 초체라요 체즈그래 가라라 마르지니 오 타히그 타히그 오마고너레라 아 마레인
0: 다 체즈고고니라 마히가
1: 야셈부차리 다치코타 초남가 카르마고 사가 다와고 히즈만드브랑 주치클라 토니 하타카고너랑 촌라테라트

yo ke patong ge jayon zuyin.

야 뉴니비 조금 청청초 지난바 데모이나 다스타기 저거 산지 능진 반등이나 초롱은 영종년 증권 워크 롱칭거 원도기 감성거나 총시 조초치 더 고디시비 디즈르 카르마 납지런 거 나총시비 가츠크 타동림친 안기나 조금 청청치 리특거 조고 보자지민이야 데나 조금 청청 청마거 영 공성거 와르는 데 등등다 등이 나초 나총시비 가츠림친거나 시기죠 능기스 텅디 고디요노거 나총시비 가츠림친거 찬충어 리리엔지나 년주라 아 단녀 시준등 리와인 리에드나 조구총총 청마가 십등년자 아 대릉지나 영포자 임그 조구총총체 로카등 참노거 리슬 망아즈 제다고 리시오 리에드나 조구총총 청만 리지즈오노 공성거와 알거든 할더니 대등이 조구총총 청마 하랑하는 그 리난도 노그 리까 영나 로브중에난도 노그 차르즈 참모즈 텐요 리 잔지크 공성거스캄 데이터인지나 조금 총총 망아즈가 아랑랑근 도미 따라 영나송의 세모스이주 영나송 회샤타주 영나송의 조상주주 도모그 차지 망아즈 요시스찌르 리 디랑나티 한신인지나 영 조금 총총 망아즈 랑가 파마그 카프른데이즈 티조 가니 디스타조 가니 도목시가 망가 디타나 카프라타위 카스 파마그 카프라 마타지 다 칼랄 합샤 땅이 디기나라 아 조금 좀 망아즈 그 마타니 아 다니야 실 코리 차스 셰까지 떠나 하나 제니기 차스가 카프라 따고니 따따고 그냥세까 린데니나 영포 자짐 그 조금 좀 상마 아 단지나 가차스가 르 디즈기 셰투이 아 지기 차스가 지떠나 파만 탐질 단 나르손 당즈가 아 샤위리 가가나 없이 아 첨성글리까 제마 총숨 망아즈 리그요나 지금 인제나 파마 참질라 손지나 나르손동노 르치크동노 쳔거 다크진지나 카프라타고노딘 아 돈덕 기튼 존튼 망아즈겐 제와요너 디 한친인지나 조구총총 망아즈가 차 손지나 하름진 나르손고노 그 고름디 클로노 쳔거 지니 시파가 르과 아니니 시파가 니크디 탕 므크디 탕더 단더라 속과 망아즈겐 제와요 그리 리엔 단딘지나 영아초 긍진나 총 석버거스나 조금 총총즈근디 좀즈과 지옥 파만 이거 다 디진데 카프라스 이거 먼저 거지 옛날에 그치 디진데 카프라스 이다오 마타르마 총마 카프라스 그게 긍들라 지축노드 차스가 옛날에 지디 지옥 딘지나 영 좀즈과 렌즈가 이과다오 같이 대신연주이 리다 조 샤이즈가 존지나 크게 십츠겐즈기 노 아 시판다 린딤 큰즈가 존지나 아 크게 인지나영 파마그 존드스조스므데 십다티요카 디첸거 파마는 시피 메롱스타와 인지트모 셰츠잉요카 디첸거 아친 니월드 파마그 카프라스타곰트 츠스가스타가 요너리 디스트스즈가 유과즈기 주다타 시그 가치는 거 돈친 파마니가 오르스틀라잉이다요카 영나 첨성거 샤위 기근거 영나 중둔자 기튼 강롱즈가 아 다이나 카프라 티그 요니나 카프라 타그 요니나 딘지나 시그 사라가르즈 히고가 리 흐치긴지나 샤와 접히카스 카프린지나 크게 로글크 차위나 추가 디드나 지샤와 카히즈 카프르그스탄니리나 시그 스탑디니 아 츠충니 아 다 츠충이 군인지나 접텀니 담우즈그 Ganyuwa mu njina chaachina dilin shekib chi tsushir kishani yung shikib dani huayna gongsang gishkawa ani gongsga zhongjian jojina zatoong chasga sajinina dila suqwa yung kirge rugrami itamni tamuzgrila Qisamba mu njina tsuwi lagruh kimga charin, lugurin dan dila suqwa mangazig chuygona yung kapargalam nishtuna chukwa zi kimchi natsuzg nyojubi gona yung kapargalakani nyojubi na chuk Gajwa mu njina chintsukun jidiga gikung tawuzgrila Tārāngā chukū shiāngtāng, nāngī sā rāngā lī chukū pāma, tā māngā zhā kāpdāyī tāp kāndī lā kāni. Ngā wā mūñjī na, tā chūsāngā yōchī kāmiāng rā rūstil sī jū, tīhāñchī nī yā zhō nian tōng lā sūkwa, tā tōng lā sūkwa, nā mūdī tājī, tīhāñchī nī lūpchī lā tājī, nā mūyāng shīg mānggirī. Gatī, tā chū hāma nīgī nāmjīn kāpārā sīgī yō na, Da nga tsu satang say na chukku, somchukwaay na chukku, yung na mpuu jargimi na chukku, da nga na katal hu su tang, yung na kapara yung gu nu di tsundi tsundzin yi kishig na, da zi tsundzin yi gu nu ga mbushkil tang na chukku. Yina yung shiba tsangma tsundi na, mga hui lukku zhuk shtun yung da shi gachi ga, di jang ga pama ga chun na, yung rin ga zhung tun jar gir ting kong yung mayin bi gu ni, kapar ga rushtil kona yung da wun tsangma nji na, da nga na, Shiba gengin suni rengi kaaparti siju ayangju di chunzengzgi juta si gachik. Kaisala hama ga siyawa tang jiwa yotang na ngaci kachuga shkadig yang na kachuga ta
초하게 셋땅 되는 아주 삼희다 등 참리 그주 다 오자 포로와 강정이다 등이 늘 수준데 돈은 시작이 비자 클리앙이나 초거지 단등이나 디 진더시 세키요노가 니땅스 디쟁거도 고송송마게 영이월더 파만지나 카퍼츠가 특권이나디 시 삼희희주 뜻이 개치나 그잖아 파마 등 진이가 머치거리 파마 그 인근 진이 시바종주 니니 참성종주 니니 랭글리카리주 다나모시 망아즈기오너 디쟁거 카퍼너 다 덩어럽 그 찬다니 데트미피 다 니나 럭차 개친스 그 지로노 쟁거 두고 총총 상마 그 디쇼안 덩직고너 디한신이 인지나 영 다 파마 그 촌나 디진드 카퍼라오 그 말학주고노 덩지나 영시가 나싱이 월드 다니는 촌진이 고니 돈덕스그리 리 단든지나 나학숨 그 몬마이 됐더니 다 첨득등 디진드 나충시비가 슬림친데니엔 킹거 영나시비로 호소라 도능시엔 킹거 제치비 산칸 한지 다른게나 삼츠스가 르디즈 냠출시니 리엔현이비 조구총총소 대남부자 임그 나르진 나충시비가 측근로르타라 조구총총소 르실르사르와즈 냠출이 Lakshal sarwa nyamchun maashipi yarhwanda limtsin huwamaag tukka lakshiti achi yangshira jungwaazgi na chamura tukuchong chong changmaagab jimme la jimme na puu jargim tang lanta achi tsarkhshji aloqyur yuil Yuandan dan na jiwu gan maadi bar yang rangyilnda jirdan meitu urjang rangyang unwa chanjia tsukhjin khor tasegiya Hari terangji na yang sarcha lakshik lakshil maag choni tukuchong chong chi loka yang chamni ཁྱི ཕྱིག ཁྱི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

0: པ་ ཕོ་ཡི་ དན་ཆ་ཡིན་
1: དེ་ཡེ་གོ་ཝོ་དི་གང་ཆ་ཡིན་
0: ཟོང་པོ་ཆོང་ཆོང་ཏོ་

0: 야 아 단지나
1: 아들 첫째 남자 나총 쪽포초 초초 데모이나 나는 머르 자도 덥초니 비 로름 주인 전자 선비 덥초 얼모 좀 마인 니 초초라 셰비 라틈지 갑상라 업더스나 니세라 하나 하나 즈가다 데아 총총 존네 아데아 총총 떠나다 데모라 데혼 차이다 데 데모치 부이니 초아로리 다너 된다 닌 츠즈가다 데아 데아 총총 디나다 초즈가 축다나리 덴타 데머키 더냐 타라이나 마른돌다 카야 마이너리 덴타 니마레레라 니마레레다 찌크다 초다다 제체라 제체 손너리 덴타 데홍가다 다다 찌긴 저크 메컨 돌리다 숭이니 모아즈가 모즈가 답숭이 단다즈너리 모아티 단다즈너리 쳇치 로레라 샤이그니 리 초칸데 마브그나다 쳇주 데완데 천지자자 공제레즈 덴타야 진이 숭이 데홍가 숭이니 데머카다 키 차브적시 던스은다 데머키라 킬이나 만드로아라 마 킬린 사마소아타 덴타 키블랑 토너레 덴타 닌츠즈가타 데 로 아가블로리 선즈크 세이그니 인조 고토너레 덴타 타니아작타 순타 세이토니가타 숭이네르둥 즈크 카고니프지다 타 순타 덴타 초디논타 체 더슨즈가 체 체즈가타 카이톤 토너레 덴타 데스치크탄 더즈너레 아로 언니 카지 따롱 토메노 차즈게 니나즈너레 덴타 다슨 치킨 다즈너레 다운 쪽너레 언니 기치제스가 그라 다 용너레 덴타 여기 거기 다슨 다마온너레 덴타 다슨 치킨 다즈너레 딘조 세 언니기 카즈 톤톤나 세이 셜로 취소 시몽이 사즈 문 침 치셜로소 니 시무 사지즈 덴타 니게 때 키스 같이 스틀 잡 잡던 단다즈너레 초라타 무자스게 나마르 치 초 도디 도스 같이 잡던나 아여가 디빠츠 깔고 조너레 아여가 디빠타 스던나타 푸치푸치고 가야너레즈너레 덴타 초라타 무자스게 나마르 숭인나 둥우가라가즈 체령이 같이 잡던나 크세르 디빠츠 깔고 조너레 크세르 디빠타 스던나타 푸치푸치고 크세레너레즈너레 Танитан сетни тохка тни качатата сейтни та госунгата карван жапкы жапкы сунгата дозгра дунгугара газ чыктыңта сунгыр чыкчап кычы жаптан сунгата нега ари гөрөп бачсер кери бич баз кылык сунары тента шылыгы ни анига та юан жоня намар юа сун сазу качи ачыгы дасын дезинта анига апса чыкнары та анига ордома жоксунары тента я азин дига дум дум тосунда нига сагын нига чымчыңызга тонтонары тента чымчын тея санта шему шемуз гонары шемуди амаз гонары тани аманта гонамар тэнита шимути амагата дознэри ару шайнига чэнига кэнган жожизнэри тэнта шайтэнигдан дознэри нэнига юан жогонэра нэнниги южа юламмасигэн дэргунга чэчу чэгэднида тамачугзнэри тэнта тэнта чогазтан тэнта нигэм амагата амагата шай чончонта нига самазгшинта самалэттан тадэзн дачэнига нюраманни мэгчата дачэнига жохинамар тэнта язсунта that toner tenta tinoring asita nigi hokuin chikchi tosunta nigi khanang gut ayar akser in zikata jin ai amatata heblon ikrata niga dan thungub jigini ho dega mabjig afchik kujigita khsir gidi bat ai gar baniga dikhi chik kujigini qlon laqolon toner tenta dozner ani ta tanang khanang ga yagari bat nga namun di khanang ga khsir gidi bat chi arigzner tenta ani din dozner ani ta hamsim chezikadan dozner Aha, ni maru, ni chi, ni chung, chi ni kanan ga yagri bata, xe kri bata, xo ani kara chik maru gzinar. Tanta, tanta, ani lili, chi nga ni afshina tonda, nga ni ga, nga ni ga, nga ni ga chok, xe zga chan tun bazgara, aya zga chan tun bazgara zinar. Tanta, aha, ani tanda zinar. ngata chenyi gaya ayo dokura se dokuzo murgo tar ni ga sunzin re ten ta ni ga sun sunda ni ga tok ten ta sunge dongu zuk ka dongu zuk ka ni zuk da sunda ni ge dongu zuk thona ti zuk ka mo si si dongu zuk sun re ten ta ni gi ti ten de sun re ti nga si tok zuk se na chuk zun re ten ta ni gi de de sun ta ti ti ti ta ma ra chik dang ni go me tro ser ma ruz kar ta sun ni nyo z ka lok sun re ten ya me tro ser ruz kar ta sun ni she ra ti z ka lok sun re ten ta ni gi tak si gi yam chen dol ta ni gi ko pa zung ten dan re jo na kar sang ga she mo la ka me tro ser ruz kar ta ti gi lok sun ta mar ge che gi ni ga she ra ri se ka ri ba ta ya ga ri ba she ten re zin ten ta ya z sun en ta ᱛᱚ ᱭᱟᱨ ᱛᱚ ᱥᱩᱱᱛᱟ ᱪᱮᱭᱚ ᱛᱚ ᱧᱮᱵ ᱥᱚᱱᱤ ᱠᱟᱨᱟᱛᱟ ᱟᱭᱟᱨ ᱛᱚᱱᱟᱨᱮ ᱛᱮᱱᱛᱟ ᱥᱩᱝᱜᱟᱱᱤ ᱫᱟ ᱟᱥᱮᱢᱩ ᱥᱮᱢᱩ ᱦᱚᱨ ᱟᱪᱩᱥᱛᱤ ᱭᱟᱡᱤᱱᱤ ᱜᱚᱭᱚᱜ ᱥᱩᱝᱜᱟᱱᱤ ᱞᱟᱠᱟᱪᱮᱱᱟ ᱢᱮᱴᱨᱚ ᱥᱮᱨᱩᱠ ᱪᱤᱠᱟᱨ ᱛᱚᱱᱥᱩᱱᱤ ᱥᱤᱡ ᱜᱚᱞᱚᱜ ᱥᱚᱱᱟᱨᱮ ᱛᱮᱱᱛᱟ ᱥᱩᱝᱜᱟᱱᱤ ᱛᱟ ᱪᱮᱞᱤ ᱥᱚᱝ ᱛᱟᱱᱫᱟ ᱡᱤᱱᱟᱨᱮ ᱟᱱᱤ ᱪᱤᱝᱜᱟᱱᱤ ᱠᱷᱥᱮᱫ ᱜᱟᱹᱨᱤ ᱵᱟᱴᱟᱭᱟ ᱜᱟᱹᱨᱤ ᱵᱟᱢᱟᱨᱛᱮᱱᱟ ᱱᱤᱨᱟ ᱪᱩ ᱥᱮᱢᱩᱱ ᱫᱚ ᱥᱮᱨᱟᱭ ᱥᱮᱨᱟᱭᱩᱝ ᱜᱚᱢᱟᱱ ᱡᱤᱜᱤᱥᱱᱟ ᱛᱮᱱᱛᱟ ᱡᱮ ᱟᱢ ᱟᱱᱤ ᱫᱚ ᱠᱩᱪᱤᱜ ᱱᱤᱠᱨᱟᱛᱟ ᱱᱤᱪᱷᱤᱱᱤ ᱜᱟᱭᱟ ᱥᱮᱫ ᱜᱟᱹᱨᱤ ᱵᱟᱴᱟᱭᱟ ᱜᱟᱹᱨᱤ ᱵᱟᱛᱟᱨᱛᱮᱭᱟ ᱪᱤᱝᱜᱟᱱᱤ ᱪᱤᱝᱜᱟ ᱥᱮᱢᱩ ᱱᱟᱥᱱᱟ ᱛᱚᱱᱟ ᱱᱤᱪᱷᱤᱱᱤ ᱠᱷᱥᱮᱫ ᱜᱟᱹᱨᱤ ᱵᱟᱨᱟᱛᱟ ᱡᱟᱛᱟ ᱛᱟᱦᱛᱮᱨ ᱡᱤᱱᱟᱨᱮ ᱛᱮᱱᱛᱟ ᱭᱟᱡᱤᱱᱤᱱᱤ ᱛᱮᱱᱛᱟ ᱭᱟᱡᱤᱱᱤᱱᱤ ᱛᱟ ᱢᱟᱨᱜᱞᱟᱠᱟ ᱢᱮᱴᱨᱚᱥ ᱜᱟᱢᱟ ᱨᱩᱡ ᱠᱟᱨᱛᱚᱱ ᱥᱩᱱᱛᱟ ᱥᱮᱨᱟᱱᱤ ᱜᱚᱞᱚᱜ ᱥᱩᱱᱟᱨᱮ ᱛᱮᱱᱛᱟ ᱥᱮᱨ ᱠᱟᱹᱨᱤ ᱵᱟᱴᱟᱭᱟ ᱜᱟᱹᱨᱤ ᱵᱟᱹᱛᱱᱤ ᱜᱟᱨᱟ ᱥᱮᱨᱟᱥᱤᱱ ᱛᱚᱱᱟᱨᱮ ᱛᱮᱱᱛᱟ ᱱᱤᱜᱟ ᱥᱚᱝ ᱥᱚᱝ ᱥᱚᱝ ᱛᱟ ᱥᱮᱨᱟ ᱭᱩᱣᱟ ᱛᱷᱟᱱ ᱛᱚᱱᱟᱨᱮ ᱛᱮᱱᱛᱟ ᱭᱩ ᱛᱷᱟᱱ ᱛᱚᱱ ᱛᱟ ᱛᱮᱱᱛᱟ ᱞᱚᱨᱤ ᱨᱮᱨᱟ ᱞᱚᱨᱤ ᱨᱮᱨᱟ ᱥᱮᱭᱟᱜᱤᱱ ᱡᱩᱜ ᱢᱟᱨᱜᱚᱛᱟ ᱫᱮᱭᱟ ᱪᱷᱚᱝ ᱪᱷᱚᱝ ᱛᱤ ᱫᱮᱢᱩ ᱪᱮᱯᱤ ᱪᱚᱣᱟᱨᱟ ᱞᱤᱫᱟ ᱛᱚᱱᱟᱨᱮ
2: ᱱᱟᱛᱢᱱᱟ ᱱᱟᱪᱤ ᱦᱤᱛᱤᱫ ᱪᱟᱝᱠᱷᱚᱢ ᱥᱟᱢᱩᱫᱤᱱ ᱟᱢᱤᱡ ᱱᱟᱛᱢ ᱨᱮᱨᱮ ᱧᱟᱱᱡᱤ ᱟᱢᱟᱨᱢ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다다케 저거 산진능 전반 된기나 나충시피가 측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리에다나 리비 가르콩 아 다나충시피 리탕 젠히리 리탕 코치 시샹갈이 크가 니바 아 된기나 코니셋당즈가 디랑기나 크흐선반데 고르기시요 하나 크흐선바가 능퉁긍르지당나 고 야르기와탕 양나 나위드 크고르정나 나츠츠 토범시고 노츠온다 리 드나치 인디싱엔 유에고 아 다츠온 지나 크겐고 다나 치그다 저고 치카왕고 여르지리 아 나웅 그능 안지나 크게 허고정 영나 정후라다 정나 츠츠 톰니나 마 톰니나 아 다츠온 돈뜻이고 요나르 드나 조고 총총 창마그 십던 용고 리 셰튼든 이나 크게 찬르기등 탐바즈 먼시고 크게 나츠지위 갑승고 여르지나 크게 치근데 크게 호가 능가 영나 그게 포악은 능 앞서죠. 포비 이제나 자식들 즉자성이 됐더니 단지나 그게 기주 너그냥 카요스. 이노 쟁그때 한친 이제나 그게 정후란데 나는 앞정나 버창고 주영 시자니 도모스. 디나 나적 주주가 탑 이히 탑 정우 끊어지 있다나 리포 마라 거리. 다 가게 이제나 우긴 정비 주라. 저무그 다크 인성고 군이 나적 저고노 나콩고 실로니 가르마 안간데 모즈가 나니 디나 그게 나적 체교고 와르데 진충시나 그게 나적 주 토아지 덴이나 그게 타비온트긴 디쟁거 두고총총 상마 다지수군이나 강라스이고는 잔자 영나 직담 마디는데 디기다팅 나적 저터나 나적 치기수군이나 상마 희송아 리 드나지 슈니인지나 다 시스템 제일로그라 영낙 시스템 저교가 누구 저거 총총 먹다가 대령 시스템 저게 유과즈 제도 고득시요 아치인데 제일로그스게일

0: 그러니 능르제 제피 덴저클 능클체 크콘 총총시인라 레스라체 마홍게 크콘터 멘트트 마홍 자두셰피 기파메 프린토신 요스레 네타니야후 입셰지레 레스라라 나르진 지클 보츠 레바논 전주 당기 적치메 프르셰르와르트 레스라체 마홍 멘트르 덴저크트 자두싱 인스레 크콘테 레바논 전주 당기 탄크등 펀들르고비 펜터크 잡콩라 케뷰레 레스라체 마홍기 레바논 전주 당당 양나 레바논 저 도멍 치기칭 사클데르 용튼지 마스세레 기타름 셰지레 템튼 데너가 일랑람가 비 동덕 잡신 탕히정 인스레 데먼가 예스라체 제콘 척버지 예스라 세종게 참튼 만나시 거 같이 정립 셰지레 아메리케 레바는 제 먹은 거 군가 초티 사콘지 고지게 등 샤줄라 다클 셰핑간 커요레 예스라체 고먹기 예스라체 먹은기 사클 카히스 먹은 신템 셰버 작직 셰핑 유치프다네 레바논 치 선전 오은치 치니 증니 사적 베니 셰지레 니엔터 레바논 땅 이스라엘 아메리카 지치 망스터 코피 쇼섬 치 좀치 팀튼디 레바논 치 자크브 땅 차층 살수 셰피 곰바 땅 포피 선반 촘버마슬 음은번데 원지 셰르 와르트 멈트던 반투 샤지 키블릉 오은치 팀튼데는 의자인던 참진비 레바논 치 망초가 남 셰르 파이달록 바땅 자크브 접 땅 좀치 우트 참지 후자팀 셰프 근덕 동비 고르좀사 카친시긴 십단 바마슬 ᱡᱮᱞᱚ ᱥᱟᱵᱨᱤᱝ ᱩᱨᱟᱝ ᱟᱢᱥᱤᱱ ᱡᱮᱢᱡᱤ ᱞᱚᱱᱨᱮ ᱜᱟᱨᱛᱮ ᱟᱨᱡᱮᱱᱴᱤᱱ ᱜᱟᱝᱥᱠᱮᱱᱫᱟᱜ ᱛᱚᱱᱡᱤ ᱥᱤᱱᱟᱱ ᱪᱤᱯᱛᱟᱱᱮ ᱚᱱᱪᱤ ᱞᱮᱯᱟᱱᱟᱱ ᱡᱤ ᱱᱟᱢᱵᱟ ᱠᱟᱝᱨᱩᱝ ᱜᱟᱵ ᱪᱟᱱᱡᱚᱱ ᱦᱛᱟᱱᱤ ᱛᱟᱝᱞᱮᱢ ᱥᱮᱱ ᱢᱟᱥᱞ ᱯᱟᱛᱟᱱ ᱨᱟᱝ ᱡᱟᱠᱩᱵ ᱪᱮᱯᱪᱟᱝ ᱢᱟᱝ ᱢᱟᱢ ᱛᱟᱛᱟ ᱠᱟᱜᱱᱤᱨ ᱥᱮᱛᱟ ᱢᱟᱱᱡᱤᱜᱞᱟ ᱡᱟᱠᱩᱵ ᱡᱮᱱ ᱞᱟᱨᱛᱮᱢ ᱵᱟᱢ ᱭᱟᱝᱱᱟ ᱱᱟᱢᱵᱟ ᱠᱟᱝᱨᱩᱝ ᱜᱟᱵ ᱥᱤ ᱛᱮᱨᱛᱚᱜ ᱛᱟᱝᱞᱮᱢ ᱥᱮ ᱢᱟᱥᱟ ᱪᱤᱱᱟᱱ ᱪᱤᱯᱛᱟᱱᱮ ᱡᱟᱭᱤᱝ ᱞᱮᱯᱟᱱᱟᱱ ᱡᱤ ᱥᱟᱜᱱᱤ ᱧᱮᱱᱥᱤ ᱪᱮᱨᱛᱟ ᱯᱟᱛᱟᱨᱱᱟ ᱞᱮᱯᱟᱱᱟᱱ ᱡᱤᱱᱪᱩᱜ ᱪᱮ ᱴᱮᱱᱪᱩ ᱛᱟᱝᱜᱟ ᱴᱤᱢ ᱠᱷᱟᱥᱟᱝ ᱯᱷᱟᱫᱤᱞᱟ ᱞᱟᱭᱤ ᱧᱮᱱᱛᱟᱨ ᱴᱮᱱᱪᱩ ᱛᱟᱝᱜᱤ ᱜᱮᱥᱨᱟ ᱵᱟᱨ ᱛᱷᱟᱠᱤ ᱴᱤᱢ ᱥᱮᱱ ᱢᱟᱥᱞ ᱯᱟᱛᱟᱱ ᱩᱰᱚᱢᱡᱤ ᱴᱤᱢᱛᱷᱟᱱ ᱛᱮ ᱞᱟᱠᱛᱟᱨ ᱥᱮ ᱪᱤᱯ ᱥᱮᱯᱤ ᱥᱟᱯᱪᱩᱞ ᱠᱟᱝᱨᱩᱝ ᱞᱟ ᱠᱟᱝᱜᱩᱜ ᱥᱮ ᱡᱤᱱ ᱥᱤᱯᱛᱟᱱ ᱵᱟ ᱢᱟᱥᱞ ᱴᱮᱱᱪᱩ ᱛᱟᱝᱜᱤ ᱴᱟᱠᱪᱤ ᱪᱮᱨ ᱢᱟᱥᱟ ᱪᱤᱱᱟᱱ ᱪᱤᱯᱛᱟᱱᱮ ᱯᱷᱟᱫᱤᱞᱟ ᱞᱟ ᱭᱤ ᱴᱮᱱᱪᱩ ᱛᱟᱝᱜᱤ ᱞᱮᱯᱟᱱᱟᱱ ᱥᱟᱡᱚᱝ ᱞᱟ ᱜᱮᱥᱨᱟ ᱵᱟᱨ ᱛᱷᱟᱠᱤᱨ ᱡᱤᱢᱩ ᱥᱮᱯᱟᱨ ᱱᱚᱨᱜᱩᱜ ᱥᱮᱯᱤ ᱞᱟᱝᱥᱩᱜ ᱛᱟᱢᱵᱩ ᱥᱟᱨᱩᱛᱟᱱ ᱭᱚᱞᱟ ᱪᱷᱟᱯᱥᱟᱛ ᱛᱟᱝ ᱫᱮᱱᱡᱤᱜ ᱪᱮ ᱡᱤᱢᱩᱱ ᱯᱷᱮᱨᱢ ᱫᱟᱝ ᱜᱚᱵ ᱪᱟᱢᱥᱤ ᱞᱮᱯᱟᱱᱟᱱ ᱪᱮ ᱡᱟᱠᱩᱵ ᱡᱮ ᱵᱫᱟᱝ ᱞᱟ ᱱᱚᱪᱤ ᱯᱷᱩᱯᱟᱛᱟᱝ ᱞᱮᱯᱟᱱᱟᱱ ᱡᱟᱠᱩᱵ ᱪᱮ ᱠᱷᱟᱯᱪᱟᱞᱟ ᱡᱮᱨᱫᱤᱜ ᱛᱟ ᱥᱚᱱᱱᱤ ᱡᱤᱢᱛᱟᱨ ᱜᱮᱥᱨᱟ ᱪᱮ ᱠᱷᱮᱯᱷᱟᱱ ᱞᱟ ᱥᱟᱢᱫᱤᱜ ᱥᱮᱨᱜᱤ ᱯᱤ ᱧᱮᱱᱫᱟ ᱛᱟᱝ ᱭᱩᱪᱤᱯᱛᱟᱱᱮ ᱞᱮᱯᱟᱱᱟᱱ ᱛᱟᱝ ᱭᱮᱥᱨᱟᱞ ᱟᱢᱮᱨᱤᱠᱟ ᱪᱮ ᱪᱤ ᱱᱮᱴᱤᱜ ᱱᱤᱱ ᱟᱢᱮᱨᱤᱠᱟ ᱡᱟᱥᱟ ᱣᱟᱥᱤᱝᱴᱚᱱ ᱛᱮ ᱛᱤᱱ ᱱᱤᱱ ᱵᱤᱡᱤ ᱥᱠᱚᱨᱠ ᱥᱟᱨᱵᱤ ᱪᱤᱨᱥᱩᱱ ᱥᱟᱢᱡᱤᱜ ᱱᱤ ᱢᱟᱠᱷᱚᱱ ᱥᱮᱱᱛᱮᱢ ᱥᱮᱯᱤ ᱴᱤᱢ ᱡᱤᱜ ᱫᱚᱨ ᱢᱟᱥᱞ ᱥᱩᱠ ᱥᱟᱢᱪᱤᱜ ᱡᱚᱢᱪᱤ ᱴᱤᱢᱛᱷᱤᱱ ᱠᱚᱯᱟ ᱪᱟᱵᱨᱩᱠ ᱥᱤᱭᱮ
1: ᱨᱮᱥᱮ ᱪᱚᱱᱛᱚᱝ ᱜᱟ ᱥᱟᱱᱡᱤ ᱴᱚᱝ ᱤᱜ ᱯᱮᱥᱠᱟ ᱯᱷᱩᱭ ᱪᱤᱱᱤᱭᱮ ᱴᱤᱜ ᱧᱮᱯᱛᱟᱱ ᱛᱚᱱᱟ ᱨᱮᱥᱟ ᱛᱟᱝ ᱩᱠᱞᱟᱱ ᱞᱟᱢ ᱡᱟᱭ ᱭᱚᱯᱤ ᱱᱟ ᱛᱩᱱ ᱛᱷᱟᱞ ᱟᱢᱮᱨᱤᱠᱟ ᱞᱟᱝ ᱥᱩᱜᱛᱤ ᱣᱟᱨᱱᱤ ᱛᱷᱟᱜ ᱪᱤᱜ ᱫᱚ ᱥᱮᱯᱨ ᱥᱛᱢᱨᱩᱝ ᱯᱮᱥᱠᱟ ᱯᱷᱩᱭ ᱤᱜ ᱥᱟᱱᱡᱤ ᱫᱚᱯᱱ ᱥᱚᱱᱫᱤ ᱛᱩᱜ ᱟᱢᱮᱨᱤᱠᱟ ᱱᱟ ᱡᱤᱱ ᱩᱠᱞᱟᱱ ᱞᱟᱱ ᱪᱚᱱᱪᱟ ᱛᱟᱝ ᱨᱤᱪᱤ ᱞᱟᱜᱥᱤᱱ ᱵᱚᱨᱪᱤᱢ ᱪᱤᱱ ᱫᱚᱱᱪᱩ ᱥᱮᱪᱤᱱ ᱭᱚᱯᱟ ᱢᱟᱥᱞ ᱨᱮᱱᱥᱢ ᱢᱟᱨᱜᱤ ᱯᱤ ᱪᱷᱟᱡᱤᱱ ᱛᱮ ᱨᱮᱱᱛᱚ ᱭᱚᱯᱤ ᱜᱚᱱᱤ ᱥᱮᱱᱪᱚᱝ ᱥᱮᱡᱨᱤᱵ ᱡᱤᱨ ᱭᱚᱯᱨᱛᱮᱱ ᱨᱮᱥᱤᱜ ᱱᱟ ᱛᱩᱱ ᱛᱷᱟᱞ ᱛᱤ ᱞᱟᱝ ᱥᱩᱜᱱᱟ ᱣᱟᱨᱱᱤ ᱛᱷᱟᱜ ᱪᱤᱜ ᱫᱚ ᱥᱮᱯᱟ ᱥᱤᱜᱤᱢ ᱵᱟᱨ ᱧᱤᱱᱡᱤᱢ ᱥᱮᱢᱟᱨᱩᱝ ᱚᱱᱪᱟᱝ ᱟᱨᱥ ᱥᱩᱜᱪᱤ ᱟᱨᱤ ᱟᱨᱥᱤᱜ ᱱᱟ ᱛᱩᱱ ᱥᱮᱵᱤ ᱛᱷᱟᱜ ᱪᱩ ᱥᱮᱯᱟᱨ ᱠᱟᱱᱫᱟᱜ ᱛᱚᱱ ᱫᱚᱯᱤ ᱡᱩᱞᱟ ᱱᱟᱢᱡᱤᱨᱞᱟᱨ ᱛᱚᱱᱤᱜ ᱥᱮᱪᱤᱱ ᱭᱩᱥᱨᱮ ᱛᱮᱨᱦᱩᱱ ᱧᱮᱱᱡᱩ ᱪᱮᱯᱮ ᱵᱤᱜ ᱱᱤᱥᱟ ᱛᱟᱨᱱᱟ ᱯᱷᱟᱨᱮᱱᱥᱤ ᱪᱚᱱᱛᱚᱝ ᱢᱟᱠᱞᱩᱝᱜᱤ ᱟᱨᱤ ᱡᱟᱠᱩᱵ ᱫᱟᱱᱪᱮ ᱪᱚᱯᱤ ᱜᱚᱪᱩ ᱪᱩᱜᱡᱤ ᱩᱠᱞᱟᱜ ᱱᱟ ᱛᱩᱱᱪᱮ ᱣᱟᱨᱫᱩᱱ ᱫᱟᱢᱡᱤᱜ ᱯᱟ ᱢᱟᱥᱤ ᱪᱤᱯᱥᱟᱞᱟ ᱟᱨᱥᱮ ᱥᱩᱜᱞᱟ ᱟᱨᱤᱢ ᱡᱮᱞᱟ ᱱᱟᱢᱡᱤᱨ ᱱᱤ ᱥᱟᱢᱡᱩᱨ ᱢᱤᱞᱥᱮᱨᱮ ᱟᱨᱥᱮ ᱥᱩᱜᱡᱤ ᱟᱨ ᱪᱟᱯᱤ ᱥᱩᱜ ᱥᱚᱥᱤ ᱟᱨᱥᱮ ᱛᱟᱝ ᱩᱠᱞᱟᱱ ᱪᱮᱜ ᱱᱟ ᱛᱩᱱ ᱫᱟᱢᱡᱤᱜ ᱥᱮᱯᱨ ᱱᱟᱨ ᱡᱤᱱᱟᱨ ᱜᱚᱱᱡᱤ ᱪᱮ ᱱᱟᱢᱡᱤᱨ ᱥᱟᱱᱡᱤ ᱭᱩᱥᱨᱮ
0: ᱥᱮᱱᱡᱩᱫ ᱯᱚᱭᱤᱢ ᱨᱮᱱᱥᱟᱯᱟ ᱠᱚᱡᱟ ᱠᱷᱩᱱᱪᱤ ᱪᱤᱱᱤ ᱴᱤᱜ ᱱᱤᱯᱛᱟᱱ ᱫᱚᱱᱟ ᱴᱚᱝᱠᱚ ᱥᱟᱡᱚᱝ ᱛᱟᱝ ᱴᱚᱝᱠᱚ ᱡᱟᱴᱟᱢ ᱢᱟᱨᱩ ᱪᱚᱯᱤ ᱵᱤᱱᱤ ᱡᱩᱞᱟᱢ ᱡᱮᱵᱤ ᱴᱨᱮᱱᱤᱨ ᱪᱮ ᱢᱟᱪᱤ ᱨᱟᱝᱞᱤᱜ ᱪᱮ ᱨᱚᱠᱪᱩᱨ ᱥᱟᱡᱤ ᱜᱤᱱᱮ ᱴᱚᱝᱠᱚ ᱥᱩᱜᱪᱤ ᱭᱟᱱ ᱱᱚᱪᱤ ᱜᱱᱤ ᱥᱤᱱ ᱯᱷᱮᱡᱤ ᱞᱟᱡᱤᱜᱱᱤ ᱵᱤᱱᱤ ᱡᱩᱞᱟᱨ ᱡᱟᱯᱪᱩᱨ ᱦᱟᱞᱤ ᱢᱟᱝ ᱯᱚᱥᱮᱱ ᱫᱚ ᱭᱩᱥᱨᱮ ᱱᱤᱱᱛᱤ ᱥᱟᱱᱠᱩ ᱯᱤᱱ ᱪᱚᱱᱫᱤᱨ ᱛᱟᱝ ᱥᱟᱱᱠᱩ ᱯᱤ ᱠᱷᱟᱥᱟᱝ ᱵᱤᱱᱤ ᱡᱩᱞᱟᱨ ᱥᱟᱭᱢ ᱥᱚᱝᱡᱤ ᱴᱚᱝᱠᱚ ᱥᱮᱱᱡᱩ ᱯᱚᱭᱤᱢ ᱨᱮᱱᱥᱟᱯᱤ ᱴᱚᱝᱠᱚ ᱥᱩᱜᱪᱤ ᱵᱤᱱᱤ ᱡᱩᱞᱟᱨ ᱥᱩᱜᱪᱤ ᱜᱮᱱᱠᱩᱨ ᱜᱤᱱᱤ ᱨᱚᱡᱚᱢ ᱥᱮᱱ ᱫᱚ ᱭᱩᱪᱤᱯ ᱥᱟᱯᱟ ᱛᱟᱝ ᱴᱚᱝᱠᱚ ᱥᱩᱜᱪᱤ ᱵᱤᱱᱤ ᱡᱩᱞᱟ ᱥᱟᱡᱚᱝ ᱛᱟᱝ ᱧᱟᱢᱛᱮ ᱨᱚᱠᱪᱩ ᱥᱟᱯᱪᱩᱛ ᱯᱮᱞᱟ ᱛᱟᱝ ᱴᱷᱟᱛᱤᱱᱟᱨ ᱱᱤᱥᱩᱜ ᱠᱟᱢ ᱭᱟᱝᱱᱟ ᱱᱟᱢᱵᱟᱜ ᱡᱮᱱᱪᱤ ᱢᱟᱪᱤ ᱨᱟᱝᱞᱤᱜ ᱪᱮ ᱨᱚᱠᱪᱩᱨ ᱛᱷᱟᱞ ᱛᱷᱟᱱᱡᱩᱨ ᱥᱤᱭᱚ ᱛᱟᱢ ᱴᱚᱝᱠᱚ ᱪᱟᱝᱢᱟᱝ ᱞᱟ ᱥᱟᱭᱢ ᱪᱤ ᱠᱷᱤᱪᱤᱱ ᱛᱮᱯᱤᱜ ᱱᱤᱥᱞᱤᱜ ᱥᱟᱨᱣᱟ ᱱᱚᱴᱩᱵ ᱥᱮ ᱛᱷᱟᱢᱤᱢ ᱥᱤᱴᱤ ᱜᱚᱡᱟ ᱠᱷᱚᱱᱡᱤᱯ ᱛᱟᱱ ᱛᱚᱱᱟ ᱵᱮᱱᱤᱡᱞᱟᱨ ᱥᱟᱭᱢ ᱪᱤ ᱢᱟᱱᱟ ᱠᱷᱟᱨᱢᱤ ᱛᱟᱝ ᱡᱮᱱᱩᱨ ᱞᱟ ᱪᱚᱝᱠᱤᱱ ᱥᱟᱯᱪᱤᱱ ᱥᱤᱭᱚ ᱯᱟᱨ ᱴᱚᱝᱠᱚ ᱥᱟᱡᱚᱝ ᱜᱮ ᱵᱮᱱᱤᱡᱞᱟ ᱥᱟᱡᱚᱝ ᱛᱟᱝ ᱢᱟᱢᱟᱝ ᱞᱟ ᱥᱟᱢᱨᱟ ᱥᱤᱯᱟ ᱛᱟᱝ ᱵᱮᱱᱤᱡᱞᱟ ᱥᱟᱡᱚᱝ ᱜᱮ ᱛᱤᱛᱷᱞ ᱛᱷᱤᱡᱤ ᱪᱤᱥᱤ ᱴᱚᱝᱠᱚ ᱥᱟᱡᱚᱝ ᱛᱟᱝ ᱴᱚᱝᱠᱚ ᱡᱟᱴᱟ ᱢᱟᱨᱩ ᱪᱚᱯᱤ ᱵᱮᱱᱤᱡᱞᱟ ᱴᱨᱮᱱᱤᱨ ᱪᱮ ᱢᱟᱪᱤ ᱨᱟᱝᱞᱤᱜ ᱪᱮ ᱨᱚᱠᱪᱩᱨ ᱫᱚᱴᱚ ᱥᱟᱡᱤ ᱜᱤᱱᱮ ᱴᱚᱝᱠᱚ ᱥᱩᱜᱪᱤ ᱜᱱᱚ ᱪᱤᱜ ᱱᱤᱥᱞᱤᱱ ᱯᱮᱡᱤᱱ ᱡᱚᱪᱷᱞᱟᱜ ᱡᱤᱜᱤᱱᱤ ᱵᱮᱱᱤᱡᱞᱟ ᱡᱟᱯᱪᱩᱨ ᱦᱟᱞᱤ ᱢᱟᱝ ᱯᱚᱥᱮᱱ ᱫᱚ ᱭᱚᱞᱮ ᱜᱚᱡᱟ ᱠᱷᱚᱱᱡᱤ ᱥᱮᱪᱤᱨᱮ ᱥᱮᱵᱥᱮᱵ ᱥᱤᱯᱟᱵ ᱡᱤᱞ ᱛᱟᱨᱛᱤ ᱣᱟᱨᱛᱮ ᱴᱚᱝᱠᱚ ᱪᱟᱝᱢᱟᱝ ᱟᱹᱱᱤ ᱥᱟᱭᱢ ᱪᱷᱚᱞᱟᱨ ᱪᱮᱞᱟᱢ ᱛᱮ ᱠᱷᱚᱨᱣᱟᱛᱟᱝ ᱵᱮᱱᱤᱡᱞᱟ ᱫᱚᱯᱤ ᱴᱚᱝᱠᱚ ᱡᱚᱱᱥᱚᱵ ᱠᱷᱟᱝᱜᱤ ᱱᱤᱠᱷᱤ ᱭᱚᱜᱤ ᱥᱟᱜᱱᱤ ᱛᱮᱠᱤ ᱴᱚᱝᱠᱚ ᱯᱟᱱᱫᱤ ᱫᱮᱱᱡᱤᱜ ᱱᱤᱥᱞᱟ ᱡᱤᱞᱩᱢ ᱥᱮᱡᱤ ᱭᱚᱯᱟ ᱢᱟᱥᱞ ᱨᱜᱤᱝᱤ ᱪᱮᱜ ᱡᱚᱱᱫᱚ ᱦᱟᱨᱛᱚᱵ ᱥᱟᱡᱤ ᱤᱱᱞᱟ ᱱᱟᱥᱤ ᱵᱮᱱᱤᱡᱞᱟ ᱭᱚᱯᱤ ᱴᱚᱝᱠᱚ ᱪᱟᱝᱢᱟᱝ ᱞᱟ ᱥᱟᱭᱢ ᱪᱮ ᱥᱚᱨᱛ

0: 자찬나 죽고 다 그거 자 이거 특히 칼은 뭐냐니 뒤나다 니 도로 그거 다 천당 터니시 가면 가나 다 칠린 유지 좀 계속 됐다 그거 어떤 거 준디 니 똑바스 그거 다 나고는 되지 이제 좀다 나치 말아 저기 시던 뭐지 다 되게 시다 다른 거 잼바 주고 그렇게 좀다 다른 나다 잼바를 라 처지 이다 시 다 니체 나무 그선 다 저기 되게 지니다 다 그쪽으로 연 대우 그리고 잼바 다르고 위에다 그거 다 되게 천당 터니시 가면 가나 저리 소에 다 칠런 그 천통 누구 천디 처모를 통달아도 듣고 대한한도 붙어 조드스 되게 지니탄 그 청통 누구 장식니 딱고는 이셰고노 럭뜨메노 시리 되게 전에 그 청통 통랑 그고노 디리 디글라카니 덴르근 그 천안가다니 되게 지니타 그거요 녀톡 빠추 근드니 그 다샤완도 군데 정통 샤완데 듣고는 드 라 자츄르 마샤 다론드니 녀톡 발라 되게 모스노 되게 헨체니 다론 녀톡 발라 그 저동스노 근들라카니 녀톡 발라 제고시위 도요느니 오크즈리디 다크춘데 추근 덴덴 녀톡 그르크데가 아탄데요 지디리 쿵가 니토르 크크는데 콘데가 니토반데라 야르스제니 따토무즈리 뜨니타 니토르 크크 니토반데 온토 서츄실리타 코니 젠저 니토르 크크 야르스제니 두콘데 영크치 돈드그디 궁아마 서츄스 서츄스나타 크기 니완데 두콘데 크그 샤츄반 두콘데 따따즈 동화마 진터자카 니톤 자튼가 단데 두콘데 데니토발란 제구슈 도윤그니 두콘데 지용자마 데첸근 데트라 튼트라타 저한테 떠내시겠던 다른 징크지 아니 또 빨라 그게 저 동시노 근데 다 나오는 데 정구스군 우리가 니 천도 군들라 천도 테니시 다 그치 뒤쪽에 니또 그 다다가 저 총어 이또 천증 센지 컨도 군들라 야래 이끌어 됐던 니 그 다음에 좀 쇼는 그 채도 그러라 채팅 제시 그때요 요 진된 게 니 컨도 무슨 계시 됐던 데 추구 말아요 누구 그 인지나 아다카 군이 진우 그 아우 진우 그쵸 다다가 름바 아니야 그 미쳐 영무스군 천도 무슨 통닥이 누구라카니 다 그거 요 청통이 그거 청도 건데 너는 그때 다들 고무대 네가 주 다 출루 그 지디 지그 니좀 체르신지 컨도 건데라 야라요 자이 손데 던디 그 청통는 그 치끄는 거다 지금 체나무 치무지 나서 그러 아 대티리 오는 땡지나 딱 그 치끄는 인지나 딱 그 체나무 때 다자랑 아치가 지르니 치끄던 때 무슨 거니 때 무슨 그래 네가 티첸근 땡지나 그가요 along 그 거나서 그러 년카 치위군이 along 동인 거니 스군을 다 첸 뜨무스 그다 그 게다노 지케 그 천안 게다노 만나 무도 뭐 아니 게다키 아 티쟁 아 딱 그간지 나타디 티카 존치디 콩거다니 또르 크즈노드가 아 딱 그 동화 무모 진짜 자케츠 니춤 돈츠 니자라 던지 동등 게탱 케기터다 딱 존톤나 노 치동인 거니 스군 대신 게다키 카 느글라카니 요 딱 동화 무모 진튼 자케 그 니툼 자춤 아 돈츠 아자라 심치 소슨 그 땡케터 딱가 년카 치위고 이런 거를 그니 좀 데도군 데게다게 아따 돈센 디니가라카니 게다누싱 아따 따치루 니스토니 쌍아게 따치치키 치니카 제키니마 아따 통화모 진타 자크 이또 득셔 자천 그 돈스 모자라 그저레니 그 땡케터 아따 딱 돈든도 그 주진데 아따 멈셔쇼 카야라 베토니 따 돈도 무즈르니
1: 메레레레
0: 오늘 딱 그가 럭뜨 메라 그가 롱커 그런데 아 단젠젠이 또 그 그 Sinzing cecuk ini tak kerja cepat cerita tu tuan tuan ini terlihat tanpa musir.
1: Hari ini ni apa nanti?
2: Tombi Wang Shiguo Samir.
3: Shigbi Erjingu Zong Samir.
2: Zambi Hua Keng Tian Samir.
3: Amami Shiwa Xie Samir.
4: Chengli Jiangdan Deng Ma Cangma Zhang Nim Yin.
1: Арения канабатина та кони чудене токкадо рецептин жилдердин ранги такарзунгуга кондан шоннуга жонтунла нопатан нуга тагни секонини тун чожинде жилени шонна тан динанга там мана чеке мундагы хичгини кирги нинка чеви гони нокур корази та кирги чантонни мацлды зейда тен нокур кори сону анда токундин этен хичги тани дега андандын я токкага юнги та денденге кирги жонтунда деп кор тасу атан ди кам авлана дип шаванди жондог май ядел шерам оргулини мацкы Дэгэ дэмлэн яхтэг гуалаа сугаа лагангүй яхчардун энүүг нонсландалаа сугаа. Даар абдангана баагын етэнэй дам рэвгэ дэгэ лэкхүн сосу, хсанжиг лэкхүн сосу бжэл. Дэнэй дэгэ дэнхан лаа сугаан сурдлий ямара оңрг ян нитунг дэгэ вчабдэй яхтэг гуалаа нитэнэй дэгэ нитунг шуг яхтэг гуандаа юнг чээд анди шугаа кэргэй арсачирдра дэнэй кэргэй андрэсэлий дэдэнэй. Махнандаг гэрчгэний нинка чиви гүнэ лонхор корнура гэнийн дэг дэмлэн яхтугаг жонтун дэг гүнэ хкам тхны дэла нопач ануг тан дамуг гэрги нимэнг тхны яран кори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

0: 대는 거 조선 때도 셌지나 성각이 뭔데가 개티 년톱바가 그게 빌리 송이 청통 요메데 월키지 단이 만큼나 처리 철랑은 요는데 개티 잡주시지 송요지나 리요지나 딱 그게 너무 틈지 무슨라 맘는 말이
1: 알
0: 대난다 쳐서나 아주 그 롱롱몬초 세동선나 종동가 달리시 바가 너무 그 네츠트리 개틴 지 자스게 인더진나 뭐 리그지나 어때 개티추 마테나 그게 리수도 문제가나 어찌때 왔더니 경고마이 어 다니다 돈도 찬노가 자니 어때 그게 리콩 그 리튬기 다시 그 지체는 근데 근데 다니 종토크이나 너무 제리 리그 리콩되고 그만아 근데 뭐 그런데 내실대도 더 세사요네
1: 리리리
0: 다 종종은 초고 너무 그 돈도가 되나 종가 샤완데 잡초추 같이
1: 레레레 과든지 얘는 그냥 받는다 당한테 쓰고는 거 통디 좀 총을 줘도 내 사통 좀 되는 좀 됐지 좀 바람 돈좀 바탕 좀 잡으라 좀 중에 그러 살 잡으라 이 그라트라키 돈 좀 딱고다 담는 좀 치치 딱고다 간 좀 사랑 좀 좀 친해니 내 선도 정말 상 진땅 있어 좀 한 거 그룹시니 얘는 그냥 많이 쓰고서 되모
2: 나수 스티마 트네즈 사춤 나수 등냠대요
3: 자춤기 나초 대통령 차르동 종벌 송수시진요
2: 자춤기 세멍제 저시 케응당 인근 땅클시요
3: 자춤네 야크케 저시 자춤냠나 게르춘 링고케 지드소인
2: 자춤 말라르 거바당 자춤 소중시파 자춤 서송시파 자춤 송큐시파 자춤 외출시파지네 나초 태문근 간처인
4: Tolhun Mexul Menguki Kela Tankil Hidun Mamang Dasi Chomra Sakhang Drunkhang Susa Mexun Majungi Hisha Tetutang Mexun Shunkuja Rangchup Shetang Mamang Kanjuki Tarlam Jenny Ergo Shala Dopi Mexul Mengu Taki Hisha Natsu Munjung Hini Wafinja Jadigan Charging Zuki Aloha Dichi Mexul Danger Tambatan Tensha Ergo Tang Ergi
5: Tan Yarchiga dangawi chi jisima, Urchiga dangawi chi jisima, aza pimba yin. Shuni tangdi sarnjir nyamzhuk le cingga, nangdun amnadi jikshel.
6: Xi Jinping gi Kampaji Mamangdanga zhuxi, Jekang Gongmi zhuxi Hongsen lan jachal nang.
5: Xi Jinping gi Bengali zongle, Tali Kila jachal nang.
6: Li Cheng gi Kampaji Mamangdanga zhuxi, Jekang Gongmi zhuxi Hongsen lan jachal nang.
5: Yeyo mangchina binliyong lankanga, gab jibzhibi jichu tang nirsimba, Beijing dam jigbril.
7: 相亲等一个人的投中是等你参穷给金总投中冲的不得意。无数军机要等几个困难参战和谐国别了。兄弟能顿了什么人也弄了。大这个被七年正年间卡住了。中共中个接触书记要求就主席习近平机慢慢促抗节目了。看不着慢慢等个主席这一看公民主席红森蓝家吃了能。习近平机看不着慢慢等个五年里路东岸口味点着七八等。 캄프티 마멍당간 고츠비 캄프티르 아젤컴즈친당 머르그다르지 리둔지 안바사르바 아진츠메 브르쩨비 몬든시 시진핑진난 치단돈 나능가다 저브랑이 캄프티르 예든 참르시바당 캄프티 연고츠당 냠데 디르사르비 디당 남바근데 종캄 리클라르친튼 소비리 사반즈그브르 고르잠바옌 루흐치글가랑 아젤컴니와라 판스니 예치 제치르 송아당 캬풍소시 냠디 아진츠메브르 당습데 송니 Zhongkama sojinam zantanje dhirubjim nangdun sarwa ngunbirsi. Zhongshukji Kampujin danil takurub shindilji zonil kashuk sabzini. Kampujib yelkubjib dhagangdang dhenjig songshchung. Yelkubrangab nitsitang chambi pejidji rolmartang jubir loftin jirmil ngang yabchur shajayin. Zhongshukji Kamshukdang nyamda shibdi nyam songdang peji nyam nir darji nyam chinji shini. Zhongkama likil chingtan sobam zikchin lafgandil dangdi. Мири ликлар чигтэн цобамзг бир гэндэл тунчил мөхүй дөндөйөл. Сижим хинжинэн чтан дөн.
5: 当黑吧，一切等萨克杰尼布拉女工正起兵，今儿都个等什么熊油巴等？中黑嘛，一看你急，勒个等真呢，今儿都个出了，俺可不巴等，生生个难被出了，硬得被着了么松的。萨克杰晓得皮杰郎哪里忙为，但啷个让人着急？这个你塔吉塔拉潘森一起接，忙着接等的同意。学个你急，罗吉出了，多不黑不得人些的，正这全部同你潘森一起写出了，托出了十八岁的黑巴下给。 中书记看书等等玩件中，等死的动画等等等，一看不中意，娘娘急着来恨他呢。等个十九年把娘的土了东都有了，啊你呢？偏见等大姐姐，难为了学给。学你姐，昨天偏见玩起么等？娘等这一玩起么了？我也让人家偏见用了，跟着同给。中看嘛，让民有从地区的门工比你吧，多不干了些的。俺一直把娘的姐姐这么几，还为了别个呢，俺们村旁边土不跟着等呢。 中看门咱听见，门都了门热，进去没本，接着的同意。十年人熟悉就看见，一人的内裤了松松些个。中书记看书当娘的，啊，连这个周边这万子都有了。中书记看书记，啊，老陈家进过过了正式些别确实么当，个叫了餐厅，个就是进有把当了。看书当娘的，没得很难呢。啊，老陈家进过过了，这真啊，不得没本中都有了。人呢，他进娘的就没会整个。 中书记、看书记、中国几个山东那儿，自从希望麻烦了。中书记东边的黑灯，经过该村了，困了，也就是不，都我些人有了。中书记、看书灯、藤椒灯啊，用灯了很难呢。啥客家亲戚就去玩儿，见咱亲戚日子少灯，娘们一盆就看书钱不，哪里老别个呢，松松些都有了。红参鸡、鸡翅、鸡心品鸡，看中一看把你玩儿见，今儿没了，多少鸡大便咱腾当。 乐登的这里，地里三边，看中立刻了，今天做八准备，啊，当中还特能玩，啊，白天明天又不打呢。我们村习近平的书很硬币，中共中央个硬特兵过去了哦，中国人咱们那个就根据多少东西比，培养些政治团队，咱们那个可以说当特别的，看不着这边，咱们多少就可以，但能当培养起来，实际该钦佩有了。 中书记看不着这种灯，没门灯的，啊，要看人家内次灯参比，偏冷点不，啊，要求能够特级起些瓦灯啊。看不着也换着是错偏见灯，啊，要看不着书很开不能松松些不，啊，要求是。啊，一见内不能，今儿都接着上容，看书记托他玩什么的，中国人咱听下去啊，人穷灯，中国几个啥都能勒个人太气的不打呢，中国也要看不得，几个人瓦灯。
8: 俺们刚刚弄个台湾的人进去，开吃了些酒了，我过去吃，买东西把他的辣椒就是他吃的些个。看书记中学当娘的，生意他不记得，一起个两个娘亲戚，经过这次些不是很难的。换句话当个连接个，也送。每次说吃空间，娘们也等舍不得变多要了。啊，老陈家进过过了，你说呢？看不着门黑，里头能混哪只个比？下把是硬币。看书记中学当娘的，啊，老陈家进过过了，城市的娘们的啦，啊，东头个南部都有了。 看不着，中学当娘的习近平这段兵，咱们那个经过全部日娘的短缺些的，啥克当咱们那个兄弟当大姐了，这些全部人都有了。看不着，慢慢登记，中国共产党等，也让娘的当时把人穷些的。看书记中学当娘的邓丽杰，就是娘的姐，啊，这都是吧，短缺了不些呢。看中立刻了，今天做八准备了，俺们都先都有了。
9: 在这批青年政治局上，主任杰克就主席习近平给北京某某促进节目日，中国人也是参政党的派别，本届里总理塔利克等接触了。而杰克已经过去了几第六个月，中国等本届里立刻了几顿促巴阵呢。而杰克已经在了俺里七村头一票生，北京着急，跟着东个新娘子抢着个在了。习近平给谈到呢，中国书记同他玩什么的，中国等本届里这会儿参村同乡能的，本届里某某用了票比，亲戚在此时间进去些人有了。 在今年，乌兰街都建设上容，中国书记中国等本届里在此开学前不，用个木桶玩儿。本届里同他玩儿什么的，一起批了一批，逐步上我等，亲戚上我，肉大上我些几人。大陆呢，中国共产党和你的老家等人看苦力老人呢。老人来些大些些呢，俺去中国茫茫了，他这里太着些的，我想想把你中国那些当日见，就着那么多脚步儿，让咱们让他们等，让他们让不得人穷等。 而且，跟别的等也是同样的，两个人呢就乐得单不如自己，人穷些罢了，对吧？人呢，中国兄弟，本个来讲，可不只讲，可不只让我们等，让我们等，我空吃上去了，送出去呢，小学就太多了，我过不去，不然接不去罢了。本个来说等娘们的，而且从生日节娘们节里来很难呢，人把所有玩件装打不死等，他就真的傻不了，恰似他那潘子的一起钱都等着的，潘子节等于开盆等，多给钱不能准备，那顿去他那满头的潘子来接不去都有了。 习近平给南极单独呢

0: 가정 어거등 정총 오적지 없음 랑지 그 지티 토크 어거등 정총 오적섬 없으리 가스나로 얘는 순이지 단식 어떻게 셉즈와 도리인데 너지 그 샹듬 길긴 안 비셔노 그 가정 아직다 어거등 정총 오적이 얼가 어거등 정총 오적섬 없길 어거등 정총 오적지 없지 어거등 정총 오적이야길 어거등 정총 오적섬 얼가 지리 Dinangan chin toyi ka chung ar gatang chung chung u zhiv gya yi cha Chi ghamawi ka chung ar gatang chung chung u zhiv ni ar nga lang ji ga Jigti toop kar ar gatang chung chung u zhiv zhi ar nga ri Demdri se
1: Amang chun chobi yang shnyang li shongwi alang gab de mu Amang jia lu tang ar hba li dolwi gari sem tsar
2: Amangji panur wangzul tatembi rgawa chupa Chomchindarin zirgin tajabi sabin carkha Chomchindara
3: Chedinji sangkalanji tana kongni nga cilanji ta shibaga potokmi oche tanghui dan shindan dal shkab nga vi kag nyeshik pandala Nyamgu ronyo zun, tana shamli nabatsu gilawa chetin jaga, amangla nyamung shigla san rukshi.

我这什么有那？这个长痛没呀的呀的呀的，可乐的呢？人有天魔作主，可没这那呀的呀的，可乐的呢？我唱。

안지든 지금도 니는 야다 야리야스 고르드나 오티

다 참성가 망접단 부터 저터 당고 내쇼 건강증이 돌는 이고 냠주고 이고 참덕존 손진하는 니쇼가 되게 좀 바빠 이고 사 건강증이 요그 다들 그 좀 디나니 진짜 좋으니 다치리 이나 시밥 대통령 살롱 중 참성가 망접단 본단 거 세고노 좀 인데 손진아 좀 바보 그 다 참바 뜨기는 모습 갑기니 디옥 동문이나 갑답시 했던 거 본데 봐 더니 겸성그 산섬 사우른 제바 겸덕 랑일름 살롱 중화등 소음바 제바 초월 남질 예쁜 점바 시비 샘큼 살롱 등 로스 지 소지 샘큼라 뇽득 등 샘큼 대통라 송치 제바 너무 그 참바즈가 뜨 너무 그 구역 디나 쉬니기치 너그 참바리디 진 따주이 디나 토머기치 되는 그 좀인데 그 다 토마가 흐담 내시 따주이 겸청 시바가 소자 토마인 파마등 어트와진 젠디나 소수가 소트 럭히데레 가차이 버샤바니 아들름 럭부른 즈비와르당 겸득음 살롱 중아니 시비 셈글니 비와르제 셈크 돈비 토수가 럭린 나리리가 시바가 마음완데 망두 담보 당신이 오거스 니나 다튼 아랑인

차롱등 첨층 참튼 제고는 대음기 다등이 첨득 남라 럭터시 죽비 시중 라미 지금 존도 있장 시바등 산다 제와등 리히지 토드 곰톱 담빈 차롱 정도들 나치 랑닐 차롱 중알라 되니 머게게 데스틸 제스트는 언제 샤발라 냠터 소십샤기인 양덕 빌 호수가 다와지기 다등이 시바디 나리 데탕기 첨층라 영나 고리즈기 쳇기 프팅고가 니쇼데 치다지 인터세고 이더나 그 참창나 시바가 토차 토마인 자세국 이양이 저 하마나 시바가 길긴 토마인 아 하마리긴 아만데 이나다 시바가 길긴 토마인 자세지오가 이양이 되는 그 좀 민다 그 토네라 그게 샤이즈 참창근능니 아 답 대통금 살롱숑거나 참창다 그 코리 참창다 그 파마등 아 참덕 창마 그 니숑데 도능이 고사 냠주고 이고사 덕 안다리오나 디잉이 탈라 되는 그 다섬 디능나 사우샤록 디나테는 그 시바 대통령 잘롱숑 우리 참정 그 망시었단 분 당고 세고는 그 참바동 갑답시 했던 럭 본디엔 바세고는 참바 내식다 주의 갑다는 참정금 재활 인종위 독특다오리 가영등 종정 야프줄지 담비 갑답시 했던 즉바이 캠덕이 시피 셈절 겜콜라 질은 사무셰브 로름 셰타브마슬 시반데 당틱 그 갑답시피 머휘단 다등 콜라브다 양덕 조브르 잡토니 고거스 다 파마등 영나 시바그 워른다나 갑다인난다 지지가 샘드 길니 쪽 와동즈가 니친고 그것도 세고가 디행극 주 갑다한다 그 촌이 지지가 거영이 주라 종정 교사원 접주라 디한체니 다 판스나 잡주래 주라서 과 갑다시 했던 너그 순든 즈고 참상 그나니 디한체니 고초비다그 참창근 가와시했다고지 능머버 삼히등 지름셰브 근데당나 참창거 고리 할리 참팅근 저탑가 시바가 마침 팅킨시기노게 자니 겸덕이 도문 시반디 정누고 동이 등 만탐비 레완답절이다 등이 디가 남바 오마 당는 이고 딘송스 아랑그 샘큼 뇨음드그라 시반디 이치이고 시바 종주고 제름드 롱스 조주 다니 아랑글은 서류제 얍줄은 쳐와 응안질라랑비 시반 살롱종을 극발라서 그 탑내된다 등이 겸덕 아랑그 샘크르 진용득 동화 등 시불 단직 등 참팅금 살롱종위 코리지 드니 디 리섬 대통 자롱 종을 로름 셰고 중지 전하시네 자 잠반도 고나나 쇼셔 그 참다그간 선진하다 아랑랑 대화는 로키니 지 아랑 그 시바다 지 레만 자롱 쇼당나 아랑 그 시바다 그 레마 삼 히송나 연나 아랑 그 시바다 그 그 회행이 그 히샤 데트 창마 콩트 체송나지 참등디 디와랑고는 란다 네고노 넘메이주 조인지나 참덕 그 응질랑 위다이등이 샤이데다 샘거 종주 디한치나 샤이데도 고든 살롱 종주니 그 탑라데니다이등이 다르그 탑주 너다 하정거가 챔보르세고가 디한치니다 참덕 라는 그 샤이들라 지금 간크 점문주고 진다한다 라는 그 세마카노 라는 그 일라카노 더인지나 그 샤이데 접근지기주 어저 탑근지기지 딩이 틀란 바바이코노 너 장군이 손지나영 라는 그 참덕 그 샤이다 쭝마히와 디생 그게 샤이그 로카등 참노가 연나 그게 샤이드 그게 코릭등 템바가 다 리슴 데탕스 용근지 준다다 하전 그 같이 엠보리 다니 안요아무이기나 참성 그 산섬 사우른 제바 참성 그 산섬 사우른 제바도 어찌 모르잖아 참성 그 산섬 사우른 제바 세고는데 파마당 워트금 제완다 럭불 긴총 세주가 난극지 산섬 인섬 그 단킬시나 조인지나 시바랑 그 담출란 간크르 니틀탑주 아브제름 뜨그 토니 시바가 랑뜨가 랑진다 간트 산반데 제성 그 니와단 탑근지기죠 중지 간드스 다 혼조진아 그 참성근 언니의 샤이딩 간크르즈
혼주지는 디긴근 초하고 촌이 옛날 년리리근 초하고 촌이라 샤이도 좀 간크티브셔 총리네 좀다든 그렇게 샤이도 루츠카 총아토나 다른 인기나 그렇게 참성근은 간크정아라미니 참성근은 레카 정아라미니 다 그렇게 레카도 요노 리샨도 주다 케루이주 더 메일라다든 샤이데라 그렇게 참성근은 그 레카도 고샤야 양나 그렇게 파만데 르르메주 양나 파만데 그렇게 사마리 르고난다 가우치 르고난다 더소소존지나 그렇게 샤이테 레스카타 구기 더니 그렇게 샤이테 그렇게 간크르즈가 촌촌리 위적 너무이나 샤이테 그렇게 쳐서고나다 랑캬 페와 양나 그렇게 샤이텐 촌지나 그렇게 초아가 촌이 양나 참상타 그 촌이 랑랑아라 참상티나나 진 간크르즈 요노도 희긴지죠 나다 하청 그까지 해보래라 디르 페이지 송아당더니 시피랑 측근다 히당 랑덕 게임콘도 녀레빈 제특단 로빈 욕 캠덕 소징 다 캠성 그 다름근다 히 너 도르다더니 시판데 랑캬 페와던 나님 저 머게르트디다더니 디 캠성 그 돈덕 특출라식 배가 차던 머게르치 삼친 돈 배가 치 접근시고 너 타오근 다님 등 접근단 비 시파종 틈는 파마오 측근저와 럭본즈 비 망식인다 시비 셈컴 데탕란 간송시 비 망도 가친즈긴 레이트세고가 다 헌조진나 그 참성 그 나나지 돈덕 최총 강즈기나 아 양 아나 그 샤이 그 삼루 등 템반도 모 그 돈덕 참성 공 그 돈덕은 또 모여나 시파영 디 그게 지 참성 그 기브드레스 난다 양나 안더라 속과는 없이 다등에 샤이드 그 삼츠라년 샤이드 삼츠샤 그시 나 티토니 그 샤이드 조 그 그영 삼츠 그 토가라 돈덕 카르크르브지 안도 모이소나 샤이드 손지나 그게 사이 그 삼로다 레만 나르손조라 야나 그게 참성이 난자 그게 코리기데 그조런 게 어떻게 지금 더게 조란 더게 지금 삼로나 온데라 기기지 유데 반통이 진지 요크트 세고가 디토니 삼바모도고 참드가랑 일 잘 농종하던 좀 받게 봐 참드가랑일 살롱중아당 좀바치 바세고는 너인지나다 쇼 젠칠 메프 셔뚜시야 바당 좀바치 비 제름즈그리스 시중고 샤와 럭브르르비 몬두기 자신 거레즈나 제름타게 토트 토먼 아랑근 디스비 요츠 당레네죠 아랑기 샨찬데 럭브르 통주 다니 아랑인 살롱중에 금금벤당 푸슴주 소 아존네죠 첼리 럭즐데 하르트근 톤덕 동주라 속관데 타바텐데다니 아랑캬 페빈 살롱중안데 조안데 몬지리고 다 점덕 소손 선진나라 아랑랑 살롱숑노 그 제름데 셔럽셔뚜이 아 디한체니 아 다 샤이엔 손진나라 그게 디름 막치노게 쟁거 연아 몬치라랑인 소아론 노근 그게 코리기땅 디름도 막치노게 쟁거 다 샤이그 디름땅 템비 샵진나 존데 당르니 탑주 디한신이 샤이그 그게 다 나르순 그 고름 그 쳇더니 그게 디심비 샤와 요츠다 당르니 탑주 디로 참덕된 손진나라 랑게 샨차데라 럭버 통주 다 조인지나 그렇게 침득한 손지나 다시 아이더 그 샨차 말도 그런 그 샨차도 모르니 너무 어디 장가 그런 그 샨차 때라는 그 통주는 다 하전 그 같이 모르. 딘송스 침득의 다 랑인데 랩다라 차박 좋은 숨지가 다등이 초안든 점급사죠. 대체 시트 다줄 람치 랑크르당 랑토 랑니까는 탐치 했던 탑거스 랑인 잘롱 중하던 탑지 날리 용선편비 남바그 시반디 다루기 다든에 너가 인지나 그거 마치 그 제름 그 촌데 라는 그 무회즈가 상아즈 그 돈아 탑 그다죠

다 점나간 손지나 영 아랑 그 초아그 춘더니 아랑 그 자랑 돈이 탑주 샤이 그 점더니 다 아랑랑 그 쳐설 건 다랑 돈 영나 아랑 그리 내게 손아 샤이엔 손지나래 영 대비진 더 다 아랑 그 자랑 돈 그 삼론더 람진 더 히탑니 너머리 Tintoni tenang ge chamba jiwa mungi na chuan de namjir ye bun zen ba. Kemde ge rang ge chuan de namjir ye gu shing zen xiang de shi pre jitu sha jin de shi pa ge chalung la hen ta pan du che ge ji. Tomo shi pa

나량 지금 나는 그 값이고 나는 그 전이 따라 샹기 따라 그는 아시게 원들 소프트한 손진아 그렇게 더무고 샹기 지 빼고는데 그렇게 샤이 그랑 어떤나 대당 텀비 전이 잠바 양나 그렇게 혼주고 지나 지 소프중아 마샤니 회차 돈주 한거 마샤니 너무 긴지나라 양 그렇게 자중단다 랭단다 샤투단다 너무글라 카나양 소마 잠바티나 그글라 카나 차지 셈부요니 너무고 소마요 그디쟁 소프트한 손진아라 양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나 샹기 뜨던 젤리다 등 샤이 그냥 또 계산이 진단자 아 디안치니 그게 다 같이 샤 주인난자 달라스 같이 존더드 역할이 톱진난다 너무 요기 디쟁 그거 너무 그지 소프트 등 하나 그게 진짜랑 신게 듣고 그 샹기 등 로틀라스 관디 시큰지 준된 손이난 하청거가 첨부리 Tinshani denang zomiginda zanba dhigba mungina semkhum la nyomdhigdang semkhum detang la songchib xe baase gunundari. Tinshani dhadgu chadgirizina shibab detang carlung zhungur kiamtsanga mangshib tanbundang gitse thumar kiamdhigi semkhum nyomdhig xe baara dhani shibi semkhum detang la songchib gowezi. Tinshani shibab detang carlung zhungur kiamtsanga niya mangshib tanbundang chigindang gowezi niya mangshib tanbundang dangi dangna thumar chigi gunar gizina 도면 겸다 그러는 그 생각도 좀 이렇게 거고 다 라는 그 시반디 너그지 다 혼조지나 시반디 논득 주었음 시반의 그 삼루 라스과더 라는 그 그 당리 탐노가 너무 그렇게 겸다 그러는 그 생각도 좀 이렇게 다니다 시바 그 생각 대탕대 손주비 거기 라는 그 생각도 좀 이렇게 노지니다 샤이 그 생각도 대탕 다 샤이 그 생각 대탕대 손주비 거고 나도 근데 쇼트가 라카니 고기드나 쇼고 시작을 라카니 다 샤이 그 생컴 데이터인데 손주비 고기드 지금 당포인 지나쳐서나 인섬 그 감금을 딴 크리죠 랑니 땅 연합 10불 찰리 바위 레완 청마롱와 다 동무치들이나 랑게이나는 라 그냥 그게 시파이나는 라 찰리 바위 레완도 마찬가지 샤이 그 라카 혼주 지나다 진도 뭐 까모즈 희고 춘더다우 인고 추가성 그 샤이 따우 인고 아 세준 지금 너무 그저 레와 찰리가 위 레완데 그게 샤이글아가 먼저죠 아니와 저들잖아 시소 시소토 니바 시소토 니바도고 랑니 땅 시반데 시소토 인츠음식 초와데 회나 리틀 존주 글랭라냔 발라스 관디했던다든 긴딩 노히 세고노 다 회노기나 시소토 세고노 랑랑게 그지 디 긴긴데 랑랑도 존지나라 코르와이나 초하고 춘다나 지지가 노히요니 콩그메니 디툴메니 담으로 시반 손이나라 소브종라 리프샨드 주라 다 소브트잔 달라스과그나 지지지 시트 소슬즈가 요과드 용그메니 담으로 디장가 그르가 다 잠지긴다나 야능긴능다다 담모테니다등이 다 샤이더거 그르가 시로트 시로트바 달리스티 종들에 권난다 깔랭아냐 권난다 로스티 나츠고 제고는다 너무 그르가 타바티니다 등이 인딩그 노히트 세죠 선바 모차드르즈나 데탕그 초아로 땅을 진총시에 봐 시바그 샘금 뇨음드그니 벌 흐노바 다 디진드 데탕그 초아로죠 데탕그 초아로죠나 지 그거 리그 데탕리 다 리포그 데탕 영나 그거 시르급 데탕 넉조위 니글아가니 샘금그 데탕라스과 다 긍타르장 그거 리슴니가 그 데탕그 초아로 땅 뜻고다 아 진총이죠 디진드 그거 샤이 그 샘금 너도건데 뇨음드기 죽은이 텐들라 라는 것에서 지 니완도인주 나장 그가 챔보리 아저와 문지나 랑기 근원이 잡줄 초와 시비가 노히 특철이 바디 디토드 첼리만 루시베리와 시니 년칼이 요와
Та жоаму рангы кыргы шайынды япчүрі ечу. Шайынды ечі гнон хырады юл, яна гнон хынды цалип гайва юл. Нымойна титхуды та рангы кабда лобсу ечу. Рангы кабда лобсу имаана не чели жангы мырнанды гданши дайдыңы. Та шайынды кыргы гнон хыгу нугы, сэмцхыра гнон хыгу нугы нянканданы гойокынжы гэчу. Та ндыв жоуын дейін сонжинада кыргы Shibata detangam tsarlong zhongzhu gaji gamangzhiz gayo qari ndangona da sosu ngi tala tijinda bapayi kog. Tan jigita chadarizina, kiamtsang nanggan rendi tang wartagam jeba, kiamdagam tsarlong zhongwa, nagzhiyo namche semkam nyomdug shaybabchi lagbaro gajabce dazun shibab detangam tsarlong zhongwa kiamtsang gamangzhiv tanbuzgandang tapgazi. Tan jigina njigita gono chadarizina, Дорна чадырэйдна чэмцэнгэн рэнджи тэнг вартэхэн жэпа. Та хуэнчгүжіна чэмцэнгэн нэнгні рангэнгэ пама тэнг шайи, янна пама панцэнгэ вар ласуқуандэйн рэнджи тэгэ юқуарий нэгэжу. Ди анчэнэ та чэмдэг царлунг жунгва, чэмдэг рангэнгэ самду згэз янтуқуарий тунгатап кэтайжу. Ди анчэнэ нагжун намгэ сэмкэм нюнжг шэпабчэ лэгбэр ожэбцэ, дэнэ та шайи Si ta gonggo chachinda tog tsangyo na tazul si panda detangang tsarlong zhongwande kiamtsangga mangshizga tanbudgandang tapgo tasegoga. Rechopanabadina derang lensandina wikchi si pa detangang tsarlong zhongwar kiamtsangga mangshizga tanbudgandang go segono. Ndaga njina zomiginda derang lensandina nga gobrigi derang zomiginda dana da zowenjina gichu dandi tsamba tigna mod ge shida dangi mara tiyo kishginjina kapdaf shetan lak bunden ba ta huyn chujia shibab de tanggang tsarlong shiong ur chamtsanga mangshif tanbu zgandang guwa na shuk ganggangin ba bai guwizna kapdaf shetan lak bunden ba nyinga lakani chamtsanga sansam sayurin je ba samga lakani chamdag rangin tsarlong zhongwa tang zonba je ba zhaga lakani tsuan diag namjir yi kunzan ba rngaga lakani shibab semkim tsarlong tang rohtsik xobji dhiga lakani semkim la nyomdrig tang semkim de tang la songchub she ba dhir dhigu zowe nirdimna dazul shibab dhav de tang ngang tsarlong zhongwa chamtsanga mangshif tanbu zgandang tabga dhsegok Ari chupa nama dina dianang linsinda ga chamba tongo lo songkwe ji xalang ga chamba nda yang chi reishi ga chamba la shunni ga chi dam chanzga nyan nu shigani dianang ga chamba niwa dia lo zhung dambi dangka ga chamba nina nga shigyo yil.

저 소린지 그 렌슨 된 전진아 잔크르식는 타통 탕 막사마요는 자 다와라 바 바성지 그 님의 공거디 줄 지금이 니거인데 타통의 교원을 디젠그 저 렌슨는 아시그도이 조바나 바그 자 다와던 바 바성지 그 님의 공거디 줄 지금이 니거인데 타통 그 겔름데 시기다 등이 라는 그 삼쳇등 디안진이 그 저 로린데미던 각 잠반데 능 아시기다 등이 다 랑랑 고득 자오는 그 저와 너우디는 아톡디나 주가 대한진의 그 린칭은 능아 고득에 고는 그 저와라 습관 손진아라 영직 난좀정신 그 저와리 고득이다 등이 영 린칭은 능아 시고는 그 독보나 바 손진아 영랑은 그 제리 먹지급바 샤와 먹지급바 안들라 습바 몽원도 시켜오기 연극 그 제이 지금 난좀정신 그 저와리 고득이 어떻게 따기요 다 저와이나 녀치가 저와를 나요 저와를 나오고 능니 지금 개땅 갑츠크 Yangna, yang rigni hishagakur, jinhigakur lasuanda, ji gobri tukutagiyo.

0: 네 좀 남아 그쵸 렌츠는 된 손진나 아 니가 쇼 대릉 렌츠인데 전화라자 다와 그냥 마양 나자 바 바승 제가 님은 공기 뒤쪽 지금 니가 왔다 뒤쪽 니가 돈이 렌츠인데 지금 다가요나 뒤에 그쵸 렌츠인데 지금 다 줘 다른 카르마 아 조응아니 양나 좁질 왔는데 모지옥 니나 카르마 조응아그는 달라 쪽보즈가 아직이던 니그 가퍼 마르토넬리마도 디겐게 줄렌진디나 아시고 조이 쪽보나 바그 나르진 티급 된치 그슴니 그슴든 아당 티급 된치 그슴니 그슴든 티 티급 된치 그슴니 그 나흐슴 티지 그르켈마 가퍼 용이 되는 걸 우리나미던 가그 잠반디나 아시고 나쇼가 얀진이 그 줄렌진 그 나 아시고 나 쪽보나 반선이나 양랑나 고브지 자오노 그 저아 나우타 칸 템그 더고 띵이 타나 양식 담시르 더모 메니다 땅렌진 아시기 저완던 동고 아 마르토양 쪽버가 선진아 양 그 지 롭잔 좀 많이 오는 단다 양나 지 혼주지나 지 아 다케던 갑츠크 그 마히세고는 단다 난 더모에나 양 띠는 지 담시 랑랑랑 히노던 지나는 더모야 따니 맞추고 양그랑 게 고르기 자오는 거 저아 나우테 저스터란데고 그 띵이 탈라는 거 지금 다 전가 전부리 양전은 회나 좋은 선진아 다 린칭근 능니 양 지 샤르가 토송는 단다 더모에나 아 지마 콤바요 티스가 추 리코나가 용 더니 존접 가능아 용의 다등이랑 렌센능아 시그노 그 다치 등랑 그 망등 지완의 토스기 라는 그 샤르가란들랑나 쇼가 디안진 렌센능아 시기 샤르가 안동 토송나 다 황이 등 양나 니 부글럭지라서 관대요 샤르가 안이와 토송나 양 니 부등 황이 글럭지라서 관대요 이따 그 샤르가 안 섬바 mdi matna shargan sambande talin sing nang niang jing thar gi chi leng nya mu zga lak chi bu jin nan da da mo wat go ngi pura khong yi gal chi da zo me ka ta sang ma ge sa wi la sing zeng go di jang ge deng ge lin chen di nang a yang to po nam ba ge ka pa ta de yong na me ge di jang ge deng lin chen di nang a go ru ja wo nu da ge to a cha ri chi ta 디나기초 다고노 그 걸음 그 전에 그치 대한 글 랜선 디능 아시고노 그 독보나 반다 그 카프라기 주일 야 디나 토머 그치 대한 글 랜선 아시고노 그 독보드 그 카프라 내린이라든가 다니다 그치 희샤한디 소중의 주일 야 독보초 데모에나
1: 데모에
0: 아빠 있어요. 그거 나름 친돌지세. 나름
1: 친돌지
0: 알아? 아, 그래. 나리 토포린 친돌지. 대랑 글랜스 니는 아시겠던 거 갑서 시켜는나. 저와드가 나고 비게 오 제대로 준 거.
1: 야.
0: 저와 동어 모두 캐츠는 거.
1: 야.
0: 캐츠가 자모즈는 제 해대고.
1: 야.
0: 아, 원부가 이거 통지나 동그 메롱 랑신즈 저클.
1: 我们不会有个汤鸡呢
0: 我们不会有个汤鸡呢东哥没弄让人生子
1: 我们不会有个汤鸡呢

라린 헤어타라라 모타라니레나야 플라얀 친구남티타가루친 헤어와 친구와티타우친체나야 타마친산티에나꾼친 산더이상우마시지나야 더남티포장타이그리 다중

만지 미니 카마크티고 아루마근 곰창 마할고 호르코 시사만 통공아 올론친 스튜든디 삼로 찍심 쮸브제타 올로르시 니에 스타르가 콜리 다르잔지긴데 유코즈기 용 모용롱 다르제오가 마란치기노가 니콴더 도그미닝가 다 니응충거 아다르클타모 마가즈기 샤트코 다 가장가 고나이 응오차리 다 밤니 쳐드기시오나 대랑들 자오가 꽈라 다 어제니 응오치니 카안밤부 오청조 설근점점 아미그다조 늑통들들까 아랑아요꺼 아르막 탐치꼬다제 포정 선송 땅쿨끄시오가 아랑암트부꺼 지디 다니 아세인조꽈 흑근랑디 코스 릴라꾼 스타라르 간주 스탄주 티크티기 아자오고 포프탕득시쇼가 크타니오 송지 니마 링아가 와라 아란드니가 가마콩 탐치고 다지암노가 니츠터 아자오 후투브든 쪼까다 가지지 제라 식슴타 아르그르그라 식슴타 아지그라노가 식슴타이 흐서세루가 파타르그라 카루 오르무가 파타르그 다나 이친든 아제오근 다나지기 칼란다링거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직 그즈몰 한지 다든찬지 남그 삼크나바 디다르땡 남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프트맨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례 라진 난들 그버 그와그 젠딩 나나 니와가 일르니 레드고만 마스니나 카르트 줄리 난들 시금크니 난 잔식 응르트 든바 글와 노르 세랑라 글마 삼출진이가리 남아치 가스나로

Ci sardem tnugalar jigrar te gendozi

Yang

나 초회가나 안저가 아니시지 하나도 살마리소 신나 좀 그거 디워 뭐 나니 그 쓰지

I don't know.

Tadi mo zambu ga

Yang

Tartong some of the gum, oh, chant and nerve, yam.

Чорма

0: 你是个东城的呀，等我来拿过呀，咱我呀中个特个呀，今朝个下那都送我来买酒过呀，嘿来。
1: 차양도

나타 응아르게스 언제라 도요 나만지 할라타가샤자자 사모세노데 송아트르랑거로 간조나만지 할라타가트가니거로 간가나만 송아마르게스 어스르요 나만지

Tang

Tangam jo tarang

나킹아셔문더켜러총마추가지아나킹아셔리조대근조조뜻다초강가

Yeah,

Nisan de ni la chot ne ru chen ge ba.

당에 처트는 손도 어리겠다는 거지 하루도 따다 동소서 그럭나트 못하지가 공부라도 꼴디르 모지 하루에 따다니 손도 요만이 공하시는 모퉁이 턱 쳐그야지 하루도 공세로 조사 당에 처트는 손등어 신어로어진 거지 알아들고 짠동 소셔 디타르 모디 카트가슴 걸도 꼬디르 고지 아롱이르고 짠이 소셔

아로

Nerta tank and the Lord of Mercy, go, yeah. Nerta tank and the

0: 자시 메토고자 비와는 것이 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 la nyerni deng karma simchin ni, dicu la nyersim war, sarangir nyamju gu jashtung shajye yin.
5: Thornin washkil gungchin.
6: Tsomun woshkil longchin.
5: Sarangir nyamzhu.
2: Dicul nyersim ni, dicul nyersim deng g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unguna jangzhu nyanchin keng woshkil longchin ji. Nyin shiwi lenchin ngwanda dengcharsun. Kilchi nyambar guazhenqi.
7: 打呢北京去地处的不得人。那么给团结，配给给咱们年年准许。谈得很简单，三心八意，中央密码规矩，龙天雷公给配给听咱们意。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测仪。
1: 这个那么错，香辣三九六两家的人选就赢。第二个礼物呢，别别你出。此年初初年纪，按照中共中央的积极书记、阶级级主席习近平给民望操办节目了。康普镇民望党给主席、创作队别主席洪森的接阵党员。习近平给康普镇民望党五年内，老丁就听了哭了吧了，这些的来说吧的。康普镇民望党给康普镇国车的。
2: 계급조경다미래에다르게자샤하게넘버사르바 균제 매바라 뒤규 민둔슈난유 시진핑키 너는 다와시바라 아랑기 컴부트레 계둔첨디슈대 컴부트레 고지바다 냠도 퇴랍사르베 퇴남군기 중국다 컴부트레 레왕직둔초보조규 리우사르바 뒤유 로직락잠징 계급니비와라 펜준 이체체쇼 균둥아 체로침바다 개공하기 냠래
1: 军舰没把它顶死都清点，中国的康普车水军杂着嘞，退了不难对三百公里。中国交警偷偷爬到松土，康普车你他国的前这一个做那也卡不着数，再话的康普车一阶级的档案的定价了，松江的让随阶级的参拜空白的人被他拒绝了，也不叫他几多去解约。中国交警康普车车的念头，推门套，西的松我的。
2: 对木头，他的解用我去吧。中国的康普车两万几吨错不足够了，规定一点点动物节，且的每日给两万几吨错不对接，别吨足够有些点难有。习近平起，明年的业绩的四个月退步了，肉正切行，顶设备更多中心有。中国的康普车结构内部，六等车的更多车跟着苦了吧的，生产车，阳台外能不松的，四个月是的空白了。
1: 电令人心体外忙完两个，太阳精灵特具体，平均一季七百，梦是点不足够。全日本陆军船呢，都不需要多练七八的，从这俺的外切入当地，平均一季七百，出在三百十多六百千个。中国交警看不着去的，当我的给中顶十多动物的，当用的严重的严明白的了，胸能给的，当个使用女吧，推木头切入当个，你呢？
2: 他的空白的冷不透，电表啊，这个，全日本所有空白拍的干么的，伢这也拍干么的，听我们批评听不啦，规定当个。中国的康普车让每年从车主的命运变，你不准备来管了，七八的，我准备来给充电机，满足了平定俺的忙活中间的规定当的。中国的康普车杂着也忙得忙西点都当个。所以，让随阶级的军人得过了松江去个。
1: 中国交警看不着去的，电价老爹这把走队员。中国交警看不着去的，陆军车间考虑增重级别确实没得吃住了，车队员就学学的看不着去的念头，没退，胸能给不得。陆军考虑的突然咱们所就赢。新的特区老来的别村队个，看不着交警中国这个咋顿了？自从年不学不得，中国交警俺就学学的这，中国交警准备多些的。
2: 全国开进了，我来解决了七八了，统计七十九人。中国交警看不着去的，团结着的兄弟齐修，切入当地，社会的经济改革派的制造的梦想的，你们来你解决开着进不着，松江特别也不去对越界连队难有。洪森奇，直接书记习近平去看不着的中国派的个啥新点被制造的，提醒老党这一点，退了不少的。
1: 南关键看不着的中国两万集团错不足够了，顶着立管的难玩了，俺俩呢别的没点有。罗队习近平给首席党委中共中央给杨太白国际我，中国的怎么能给我滚起？通讯所交流委空白的充值拖把的，怎么能给个卡的？喇叭都看不着区别，过了十秒，好久给个给顶领的空白的切度，来给开进票了。因为呢，这些得来说就赢。中国交警看不着思想的迷茫党去。
2: 让我的解除的参拜空白的冷不，当不起不来解决的，看不着编组的几座空白的，阶级级别改变松掉了，解决了起不来，统计七十九人。阶级退步不来，军队起来了群众，看不着交警逃到派出所，中国的杂种也得当进入群众的，中国几个杂队，六连他几度得了有，中国阶级别的几个用过来解决他几度解决的，南北群众给台湾让战时的外，抗战解决七七百，北军他到了，我归解决人。 看不着交警中国去的念头，苏龙也特别的。
1: 교직 남직 염준기 전고 제도 제시 체로 나한테 변조다 된자 계속 미주적 내소 제공기 염래 딩섭도 동대유 로진 커류기 내소 장점 체조니 컴퓨터 명예래 된기 응원라 두급에 차와시 인배 컴퓨터 초기 중국 초다 로진 커류라 동대 동외 팀진 염래 제시 체로 동대유 컴퓨터 초 염도 조시 시진핑기 뛰어난외 콜라십 염도 조시 시진핑기 뛰어난외 콜라십 냠도 조시 시진핑기 뛰어난외 콜라십이다 타나 점령기 시디다 다르게체 레데 서구이다 타나 점령기 시디다 다르게체 레게 후다 비디유 컴퓨터 미마 당기 중국 공전 당파라 윤진 냠레 등습 균조 최신유 컴퓨터 초기 중국 초다 냠도 당예비 비리 냠레기 삼시지도 서바 튕규 야부체데 컴퓨터 레왕지 뛴초보 조교로 람데체 되 유지 송유
0: 기 세니 순간님께 제조 비징 미마 초간 채무로 중국의 무시 청진나와의 폐배 방글레 총리 탈리케탄 제미나와시 리창키 중국탄 방글라니 족지 이주기 수균자 초침제인 주시 시진핑키 구시업 총리탄 제종난텐 중국탄 방글레지와 나르웨 딩섭도동외치 철구 사바제이와시 중국 전에 방글레 전에 장계급기 계수탄 참배 공백의 럼뷰토 규규로 갑규로 타지도 지규탄 방글레 급서베 시슝키 대랑앙 시경화의 갑규로 체규힌 중국 전에 방글레 초단 렌토 김지자초 윤중치바탄 특주태 편준 이치치수 된도동화 원제를 냠레 갸기동화 제기 중국탄 방글레 지와라 티외치회 피제사바 균체미발을 톱주탄 계흔이비 미마라 티외렉배 편대중주로 구지동대 유지송규 리상키 중국 전에 방가라 초단 렌토 뷰세토의 권해 규직 남지 염준의 규디동과 탄 추거탄 추비소 천다 정신기 남장 개진 전규 세발의 편제톱주로 대링안 규디동화 뉴송탄 퇴레제타탄 코주제탄 무지소 개공기 염래를 쇼뉴격과 제기 기흔이뷰 투몽 콩비에 달게를 규디동대휴 中国 전에 방글레 뷰리기 튼제 티웨 만화 낭진 치바탄 뉴슈 유베 중국 킬레키 방글라르 마조 지도 유주로 갑주르 치파 뉴주 사바탄 청진 면주로 미터 링뉴소 사다라 튼레 냠레 갸기 동화 제친 뒤 유베 방글라 전에 중국 마조 킬레라 무투티 쿠유 상보 코드 지규 저와슈 초니뷰 면주탄 롭소 슈누 링네소 캐공키 냠레르 슝루 갸데 망초기 톱조로 배준 친뷰 토로동크 중국탄 방글라 니부니 콩베 조신베 디크 인베 찬테 중국 방글라 초탄 총망 튠주로 성디 탐섭 제디 튜몽기 케벨라 송균 치바탄 콩베 조신베 디크기 튠지 랑도블 구지 당토 콜라시비 루조기 라단 진테 콩베치 레게티 외치와 분두 휴지 대나휴 탈리케히 방글라 시슝키 중국시기 자중라 지송 타직도 슈와탄 중국 초탄 토링와르키 중원 텀섭 체파 규직 남지 냠내 중시호 변조롱 용송탄 매출 인내기 켜구 냠내 딩섭도 동규지구시기 휴 방글라 초기 로디안 유르밍안 캐르 자담탄 보스탄 지자 냠지제 소저팀기 먹텁지기 계지딩 남지 멍시르 치바를 송중천해 미리게 레완직준 속배 두시탄 콜라시비 최고 친부시를 갑주르 치바탄 중국초탄 총망지도 튼주를 흉류약파 서구탄 점링기 시디댄링탄 공배를 구디동대 유여지송규 제미만한콩 리창키 미망초강치미 솜신상마를 달리켈러 거수쇼배 제군예르기바시 제미낭 추베지 기흔이뷰 종리 남창망뷰 냠레 익샤를 민다구바를 딘방낭휴 우정룽 공세시골슈유바시
1: 디글리군의 비밀니츠 급주시베 예유미만 투조 균리아 우윤행강기 우윤장기 투조 팅 족주리구바 세니슝안인기 지로 비징미만 초관침으로 공조제유 우윤장 赵乐지 투조 조교난유 투조토 개요 미마 퇴조기 지림다 침노 의율 행강기 조린 의율 신춘인기 낭외 총다 지림 섭주 최선기 섭주 삼자를 고르기 년생다 도교 지배 지림다 섭주 약외 딤빕 최선기 섭주 삼자를 고르기 년생 香港 미세 신진교육기 黄冈가교 香港 초기가교교다 대신 제유 노생교도 토담라 다르체규 딤빕 최선라 최십체배 죽제기 인수제라 셈받다 제유 최선기 소주 모이다 댐빕 최신라 주십체유 주소토 개요 미마 퇴조 노르베 우윤 행강기 조린 쉬운 바 개요 미마 퇴조 균리아 우윤 행강 문지리에 된 우윤 행강기 조린 쉬공차이 난외 니도니 슈쟁아르 중앙 이지 체신다 니도니 슈쟁아르 중앙 이지 인슈 십제 니주기 년생라 셈바다 니도니 슈쟁아르 중앙 이지기 최주 머신 고르기 첩지 머신라 초전 주주태 주집 체유 주조토 개요 미마 투조 줄리아 우윤 행강기 중지 류치 이낭외 투미리 송기 투미 톱단기 인슈다 코네 고딩기 주십 내주기 년생라 생유 우윤장기 투조토 공세 최신기 소주 뭐 이소 줄리아 우윤 행강기 투조라 주십 체규로 비규 덴빕체유

0: Mengangye Tsubata, Menganga Shekimina, Katim Chesinyu. Nyamde Gazota Tesin, Gegamangu Chile Rokubruga, Wenizulara, Jorosin Yuji Juyu. Tungu Chinju Building Zuba Goja Kunki, Tseni Shunganin. Tungu Jodi Wenizule, Sayum Nuzi Nizula, Toguru Samu Chesin Yubata, Wenizulara Jadu, Tungu Shunzup Chimukanda, Jidu Tumsup Chesin Yu. 두삼지마라 중국초기 원주래 초기 교코로 시게 뉴베 족수기 조럼 체도 유지주유 원주래 개용 치도 정미다 치공 중국의 냠제 지적 현소기 중지 휴고 정키 비징기 두주 제니 슈 총인기 토레 지적 내공기 서급에 제지 타는 지급 명아라 원주래 제유 세송디 젠키 시균 치베 로급 자주 빼고 초받다 냠제 지적 현소기가 Rokyub dikje chedu nyurub chede gane chu luyu be chidu binda chuyub ki ledun chu shu yu. Nyinzen yime gi bedab chepagyu gane chu luyu be binda gie gyab sin xie ju yu. Wenizular jadu zhunggui xiongzab chimu kanki, ceni xiongan ninki chidu chuzu tangbu yu zamla zhunggui mengu dangwe gongsi rokyub chepe dikje chidin sayum gie guidu orde chuyub chepe ledun dikzu che yu. Tegong, nyuzi po be chidu binda ka tangbu
1: 계속 잘라져서 외진 중국의 초간토 그때 최신유 원주래 개용 치도 등 미다 치공 중국의 냠제 지급 현조기 첩세 조시 쉬운바 량고 주의 안주의 흉습 치무칸다 등도 냠제 지급 현조다 슈누 현조제기 치둔워 최적기 레둔 최쇼기유 냠제 지급 현조기 체니 흉안인 응소 세딥 격규 직조체대 조리이다 추 대신 초배 코제소 뉴즈 포규토 기규래
2: ニュージーニーズ첩치종도조규제와유지제유디글레쿠네비베네츠
3: 电击芯片除了让个人主角前的团队组织用作出行给台湾车站与天堂从业人民的出边界给让个人监控个人写电影不行世界那么错公司上有人认识的巴桑他们俩的人间问题因李先监控人能跟电击者买了日没没大气气俺就老爸的出气气没没不气气俺就乐不出气气
4: 出出地气气，俺就出这两把气。长途不便，这就你母亲心思两把气。米气气这样是江浙切磋。扬州人民只有你，年纪点点，养成习气。
5: 所求康习气，与其闽南共我气。
4: 米气康气，经济也简单，推蒙普遍的，中华米气气，所在内是大，独秀内是。 요한에서 제2
6: 제로 책동 개개 10주 10시로 미직로 규토하기 록딩 팅 당부디 당
7: 제로 책동 개개 10주 10시로 초제침부 터주티 경링투 미세
6: 제로 책동구 개주 10시로 점링키 망주 칼람 탕부티 폐주 동부초
7: 지로 치동 고교 주실러 주시 부른 터주티 우기 교체
6: 지로 치동 고교 된주러 차지기 통매 넘버 2
7: 지로 치동 고교 된주러 더사시 징급마르부 터주티 서서 원배초
6: 지로 니도 겸이 주미 추 미직라 고교로 외부내비 대개 빵다
7: 탱탕부르니
6: 지루니동 겸이 중이

0: 커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일링기 구함사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세슈기 팅디리 제인앙 뇌조니
6: 계세지게 칸키 종리리 창키 칸소소르 기니의 종리타 하사스딘키 종리 로쿠리의 종리 몽괴계 급기 종리 회산지퉁계 급기 종리제 단전 좀 나와 거타
5: 계급기 주식고신 한정기 로에브리게 종통 쉬마 타제테 나와 거래
6: 중국니 콜시비 돕쇼 칸자식이 남시베 거러
5: 콜시